처음엔 작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모습.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절개상 하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겠죠. 성실한 농부가 파종을 하고 적절한 햇빛과 때에 맞는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이 여름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여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버디 그린의 음성으로 새벽부터 우리 bring it.

Walking in the Sheaves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중에 문자 보내실 분들은 샵 1212 우물정 1212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편하게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주중에는 이 시간이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주일에만 여러분께 찬양, 찬송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녹음 방송이니까요. 오늘 보내주시는 문자는 다음 주일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동준님께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신청을 해주셔서 박진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수평기님께서는 사랑하는 89세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숲의 마을에서 남편과 교회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마당에 보리수를 따서 예배 끝나고 한나팀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먹으려고 가져가요. 숲의 마을에서 지내시다 보니 이런 후사를 또 누리시네요. 설교 사역이 많은 한 주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하신다고 보내주셨고요. 18일이 사랑하는 넷째 형부의 환갑이셨군요. 2월에 쓰러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마음껏 축하드립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형부께서 건강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용훈이 은총 입어 신청하신 곡 유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3186번 벌써 더위가 시작됐네요. 어릴 적엔 여름이 좋았는데 이젠 여름 나기도 힘듭니다. 시원한 물가에 앉아 더위를 잠시 잊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청해 주셨어요. 좋은 방법인데요. 잠시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시냇가에서 주님과 만나는 꿈을 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진아의 찬양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로버타 본디 교수의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대 문화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강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는 십자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죠. 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사막의 교부라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겸손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경건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인 사회를 무장해제시키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포로가 된 사회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익힐 때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가치에 앞서 그들은 인간이란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 데 있으며 그 능력을 갖기 위한 길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 움츠리는 것, 잊히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기는 것을 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관계의 용어였죠. 다른 사람의 약점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자신의 올바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백소라 이윤화의 찬양 겸손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겸손하기 참 힘든 시대에 여전히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앤디 맥기니스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함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앤디 맥기니스의 음성으로 The Love of God 담겠습니다. 신이님, 채팅도 안 하니 어색하고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하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잘 듣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걸로 저와 채팅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은 마음께서는 출첵합니다. 시원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또 목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6248번께서는 합천에서 대구 교회 가는 중에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청해 주셨는데요. 에필로그의 찬양으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배상진님께서 여러 곡 신청하신 중에 지선의 감사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을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247번 암치료 약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일을 하는 연구 간호사입니다. 저 또한 작년에 역형성 갑상선암 4기로 수술을 받고 지금도 항암제 치료 중이지만 반응을 못할 경우 몇 개월 못 산다고 했었는데 1년 다 되어가고 직장 생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저의 삶을 통해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암 환자들과 가족들, 주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가 주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 되심을 신청해 주셨어요. 9247번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마커스의 찬양 주가 주 되심을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CBS 노컷뉴스 듣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 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해놓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AFP 로이터통신이 레바논 국영 NA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을 이용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등 10여 곳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아랍 살림에서 3명이 숨졌고 데이르 자흐라니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19일 오후 4시를 기해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을 향해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에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0: 근거가 무너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의 편승에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구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 기소 프레임에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명백한 여론 호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초기 금융 유인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전 세계에 동결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 자금 1천억 달러 가운데 일부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카타르 내 60억 달러 사용 방식이 다른 이란 자금 처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 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감사하며 살리 이계영의 찬양으로 주일 그대 창가 이명희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눌 이야기 문자 메시지 샵 1212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간장.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살아계신 주, The Blues Brothers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신혜숙님께서 Because He Lives 보내드렸습니다. 신혜숙님은 성경필사전 다녀가셨나 봐요. CBS의 성경필사전 어마무시하셨다고 은혜롭게 관람했다고 하시면서 제가 40대 때 쓴 건 평범한 필사였네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쓰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매우로시님 반갑습니다. 주일 그대창은 처음인데 낯익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낯설지 않아 좋습니다. 교회 갈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락동님 교회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 목장별 찬양축제에서 불렀던 곡 신청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제목으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혹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라헬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주일에도 일할 때가 있고 계속된 장시간 근무하느라 피곤이 쌓였지만 쉼의 시간 주셔서 피로상 날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좋은 영의 때가 되면 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Have thine own way, Lord. 힛 컬렉티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지혜의 글 잠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성경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4장, 5장, 6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위기의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바닥에 가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는 거죠.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좋게 보이지만,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위기를 대체하는 방법이 대단히 미신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승리를 가져줄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확신 때문이었죠.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임재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계시의 성소이기도 하고요. 이 법궤의 뚜껑은 쉬운

인자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할 때 그 거기가 바로 이 법궤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가 대표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십계명을 받을 때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통에 무슨 기도하면 산 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 기도원들이 그런 산 같은 곳에 있었죠. 수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예배당이죠. 그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 한중앙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 만나러 산 위에 올라올 일이 없다. 내가 친히 너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민족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었어요. 이 법궤가 그 자리 중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하나님께 엽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신앙이 법궤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관심은 없고 이 법궤를 마치 이방 종교의 부족처럼, 주술처럼, 도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만 나가면 그냥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자, 여러분,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사람이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마치 이방 종교의 부적, 주술처럼 도구로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그런 오만한 기복주의가 저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패배, 그리고 이런 정서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인 암흑기를 걷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4장, 5장, 6장에 빼앗긴 이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땅을 거쳐서 오늘 이 길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아비나다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여러분,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나다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대단히 평화스럽고 은혜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7장 2절 말씀이에요. 전혀 은혜스럽고 평화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사모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낭만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부부관계로 묘사하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외도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아내가
살아보니까 그 삶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불안을 느끼게 돼서 참 남편인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 심정에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는 상태를 나아 사모하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울면서도 법궤는 20년 동안 기리앗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리앗 여아림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이에요. 한 발만 뛰면 가까운 곳에 다시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호왕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5장 60절 말씀에 보면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아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냐면 원래는 기리앗 바알이었던 거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아주 극렬하게 맹렬히 숭배했었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인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뜻이 아니라 한쪽 면에서는 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한 문화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또 사모해요. 그런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 2절이에요. 울기는 울지만 되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울기는 울지만 몸은 여전히 이 바알 신앙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시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눈물도 흘려요. 감동도 받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풍요와 쾌락을 보장해주는 이 세속의 가치, 이 만몬의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과 그냥 걸치고 살아있는 그 상태가 기리앗 여예림의 법궤가 방치된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자니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갑자기 미스바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감정적인 그 눈물, 지금 사모하는 그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위로하고 동조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스바의 모이라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운동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7장 2절 말씀을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미스바의 회개운동은 필요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좋게 해석하면 미스바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3절에 바로 촉구를 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려거든 너희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 우리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해요. 다시 지금 길리앗 여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것도 갈 수 있는 모호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다시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그 세상의 문화를 제거하고 다시 갈 길을 완전히 길을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없애라는 거예요.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단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지텍 대제국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상륙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가 너무 크고 군사력이 막강한 것을 보고서 500명의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군사들이
타고 왔었던 배를 다시 타고 도망가려고 기회를 엿볼 때

네, 코르테스가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버려라. 테러를 차단하는 거죠. 되돌아갈 길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진하고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어내죠. 이 길리안 여라임은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한 발만 떼면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그 길리안 여라임이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일상의 삶과 삶의 방식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지도 몰라요. 한 시간 예배드리고 그 모든 삶을 세속의 방식대로 살아갈지 몰라요. 그것이 길리앗 여야림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구하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음란한 문화를, 쾌락의 문화를, 만문의 문화를, 너희들에게 뼛속 깊이까지 자리하고 있는 그 환경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 설교문으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특별히 오늘 우상을 제거하고 퇴로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서 저의 부끄럽지만 목회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사실 목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왔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선후배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웃으면 안 되시는데 이제 많이 웃으셔서 여러분 정말 선배, 후배 그리고 친구들 관계가 대단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 신학교 안에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룹들과도 다 관계가 좋았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관계가 넓어서 좋겠다. 너는 정말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친한 사람도 많고 관계가 넓어서 참 좋겠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친구들을 한 요일을 정해서 한 날에 만나라. 왜 월요일 날은 병일을 만나고 화요일 날에는 원석이를 만나고 수요일 날에는 민영이를 만나고 목요일 날에는 또 누구를 뭐 따로따로 만나냐. 그냥 다 불러서 제발 한 날에 만나라. 이렇게.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어쩌면 그 스트레스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사람을 만나는 쪽에 한때 막 집중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많은 관계들을 유지해 보려고. 그런 말을 마음이 내면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이 길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퇴로를 차단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목회 나갔었던 곳이 영종도 섬이었어요. 섬에다 가둬놓더라고요. 제가 되돌아볼 때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섬에다가 가둬놓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섬에 가니까요. 삶이 심플해요.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인데 여러분 그 영종도에 그때는 연유교가 있지 않아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갔었어야 돼요. 여러분 월미도에서 10분 15분 배를 타고 가면요. 거기 내려서 버스 타고 3분에서 5분 정도 가는 송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목회했었던 송산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교회 이름이 더 커져서. 여러분 그때 배터에서 내리자마자 왼쪽으로 중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제가 가장 거리로 가깝고 가깝게 지냈어요.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때 만났던 6살, 7살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청년 담당하는 황선영 목사님이에요. 사람의 인연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영종도에서 5년 동안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실제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 일찍 꺼, 해 일찍 지면요. 목사님들도 다 일찍 다 교육하시고요. 더 일찍 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섯 명

성도를 앉혀놓고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매일 새벽 기도,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설교와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도 설교해야 되고 금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이 10번을 한 주간 동안 설교해야 돼요. 그것만 5년 내내 설교. 그리고 모든 친구 관계, 모든 뭐 선후배 관계는 5년 동안 뭐 다 끊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떨 때에는 외박을 해야 되는데 외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회에 집중을. 저는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전도사님들이 단독 목회하기를, 수련목보다는 단독 목회하기를 원해요. 어떤 부서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전 목사가 정말 야성이 생기고 강해지려면 시골이든 단 한 사람이든 어디든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년 후에 목회를 배워보고 부목사로 나왔잖아요. 옛병이 다시 도졌어요. 친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막 또 친구들, 선후배들 목회 열심히 하다가 또 그 사람들 만나니까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막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또 제 길을 차단하시고 미국에다 가둬놓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다 태평양 건너쪽에. 제가 살았었던 곳이 토렌스라고 하는 해변가가 가까운 곳이에요. 토요일 날 되면 가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는 늘 한국이 있는 태평양 그 건너편 한국 방향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저희 아내가 와서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어깨에 손을 얹고 태평양이 너무 크지 건너가기는 힘들지 막 이렇게. 제 마음은 늘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만남과 여러 것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테러가 차단되고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재해지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가 그만 섬기라. 그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는 세상도 가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 그런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도 무엇을 얻으려고 한 이 양다리는 둘 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그렇고요. 어떤 때에는요 기업에서도 워크아웃, 뼈를 깎는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워크아웃, 뼈를 깎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그게 기리앗 여리아임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모는 하는데 우상 숭배와 그 쾌락의 맛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울기는 하는데 완전히 되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 한 시간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너희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쾌락을 주었던 그 모든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고 다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는 길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을 고정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집중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단히 고정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밤마다 저는 핸드폰을 알람도 삼고 충전을 옆에다가 침대 옆에 충전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충전하는 코드를 잘 꼽아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아침에 충전이 안 된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꽂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그를 꽂듯 단단히 꽂아야 전기 제품들이

0: 이동하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시선을 다른 데 주지 말고 오직 주님 것만 교정하라라고는 고정하라라고는 것이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섬기라고는 거예요. 너 이전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 그 열정, 그 시간, 그 물질, 그 은사,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그렇게 쏟아부었었던 그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몸으로서 이제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단단히 고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주는 기쁨이 클 때 저 기쁨이 상쇄되고 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줘야 저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께 오직 향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떨 때는 좀 덜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물을 붓는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유대 땅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자원이에요. 땅에 한번 쏟아지면요, 흙에 흡수되어져 가지고 다시 그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항복선언이,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물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 붓는 의식이에요. 난 이 버려진 이러한 존재 물과 같습니다. 다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우리는 늘 죄를 졌던 그 자리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죠. 우리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우상의 문화가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죠.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그게 사모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몸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항복선이, 하나님 나 스스로 도무지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여서 물붓기 의식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작정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 성경에 보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 에셀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예요. 사무엘상 4장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 대패했었던 그 자리가 에벤 에셀이에요.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패배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가장 수치스럽게 무너졌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세상에 적당히 퇴로를 열어둔 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이제 멈추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찬양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중독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죗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등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 입니다. 중국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전에라도 불러달라고 대통령실에 연락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 종편 TV에 출연해서 굳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산업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최정원입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하루에 만 보씩 걷고 매일 성경책을 필사하고 피아노를 배우는 일 참 부지런하다 싶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하는 거겠지 싶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더라고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낙이 있어야 하루의 힘듦도 견딜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의 낙 어디에서 붙들어 볼까요? 주일에는 찬양이 흐르는 쉼터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주일에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 첫 곡 한웅재 일상은혜였습니다. 주일에만 랄랄라 만나시는 분들께는 오늘이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던 김윤주 아나운서가 바로 옆 채널 음악 FM 오전 7시부터 9시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원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프로그램 맡아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출근길에 랄랄라 가족들과 어떤 노래 들을까, 어떤 이야기 나눌까 생각하면서 많이 행복해졌고요. 방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받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에 미소 짓게 되고 돌아보니 정말 감사하고 충만한 한 주를 보냈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고 많이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CCM에도 이렇게 랄랄라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도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랄랄라 민날의 Today is the day였어요. 당신을 웃게 할 힐링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 새 코너예요.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어서 듣고 만나볼 텐데요. 송지혜 그리고 아버지인 송종섭이 함께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유나 김인식이 함께 부르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듣고요. 오늘의 겨자씨 함께합니다.

뿌리와 잎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한쪽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빛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렇지만 둘 다 자기 재능과 소임에 충실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뿌리, 빛에 열려있는 잎. 나뭇잎이 뿌리 흉내를 내어 땅속으로 기어들면 나뭇잎은 이내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나뭇잎 흉내를 내어 공중으로 뻗어나가면 뿌리는 이내 말라버리죠. 더불어 살아가려면 각자의 몫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뿌리와 잎처럼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소명을 자아실현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결에 우습게 흩날리면서 내 소명은 뭐지? 하고 생각하는 나뭇잎과 비슷할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랄랄라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의 책 가문비 나무의 노래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박요한 이다예의 더불어 함께 가는 길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사랑 이야기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숲.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휴정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 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등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재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전에라도 불러달라고 대통령실에 연락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 종편 TV에 출연해서 굳이 국무회의에 들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범 청와대 정책

0: 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산업에 대한 세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실시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 교육 실태 조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광고에 낮이 가장 길어지고 한낮의 해가 가장 높이 뜬다는 오늘이 바로 절기상 하지죠. 태양열이 쌓이면서 낮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소나기가 오는 날도 갈수록 늘어날 텐데요. 바야흐로 여름의 한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여름이 짧은 북유럽에선 하진날을 대단히 큰 축제날로 여겼다죠. 특히 스웨덴의 하지축제인 미드솜머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여름 행사로 성대한 이벤트를 열어서 하루 온종일을 즐겼다는데요. 긴 겨울을 견뎌낼 태양에너지를 원없이 비축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태양의 정점이자 여름의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함께 막 지나고 있는 거겠죠.

6월 21일 주일입니다. 줄리엣, LMNT의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진날. 오늘 무려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하루 동안 14시간 30분 정도. 북극지방에서는 아예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답니다. 해가 짧기로 유명한 북유럽 켈트족들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진날을 반가워하면서 오래전부터 하지 축제를 즐겨봤고요. 특히 스웨덴 사람들은 미드썸머라고 해서 민속 의상을 입고 머리에 화환을 두른 채 청어와 핵감자를 먹으면서 온종일 이날을 즐겼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태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니만큼 그에 걸맞게 활기찬 에너지로 오늘을 가득 채워가 보기로 해요.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11: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2: 빌딩앤 리치.
1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습니다.

0: 알아보세요.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밴드 DJ였죠. 먼저 마틴 게릭스의 Summer Days, 이어서 DSE의 Cake by the Ocean, 또 찰리푸스가 피처링한 레노스텔라 Summer Feelings까지 들었네요. 3678님, 저는 남은 6월 동안 에너지 절약에 더 힘써야겠다 생각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런데 7, 8월은 에너지를 열심히 절약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6월까지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에너지 절약은 안 쓰는 것도 물론 절약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뭐 옛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껐다 켰다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휴대폰은 우리도 얘기했죠. 낮에 충전하는 게 좋다 등등. 이런 것들도 잘 지키고 어쨌든 건강하고 안전하고 많이 웃는 올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보람님 멜레이예요. Built to Last.

Take the set, get ready for it. 또 구구돌쇠 네임 보람님이 신청하신 멜레이의 Built to Last였습니다. 1578님이 큰맘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원래는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업종인데 이번에는 태백 통리장에 꼭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태백 매봉산 휴양림에도 가보려고요. 어렵고 복잡한 일들 가득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이고요. 바람 쐬고 다시 한번 힘낼게요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복잡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뭐 거대한 벽이나 크나큰 파도에 부딪힌 것 같다 그런 상황이실까요? 네, 몸을 움직이면 특히 땀을 쭉 빼고 나면 한결 편안해지는 기억, 특히 마음이 좋아지는 기억 아마 우리 어른이면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왜 예전에 보면 속상할 때 더 집안일에 몰두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 1578님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마크 앤터니예요. I need to know.

캔디핑님, 로코홀릭님, 자메이카의 가수 겸 배우죠. 그레이스 존스의 곡 I've Seen That Face Before, 리베르 탱고였습니다. 또 그 전 곡은 마크 앤터니의 I Need to Know까지 전했네요. 5044번으로 감성에 맞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 해피송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우노 유노님 청하셨어요.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노래합니다. When I Fall in Love.

한국계 미국인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또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함께 노래한 When I Fall in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돈 헨리의 The Voice of Summer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휴전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등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전에라도 불러달라고 대통령실에 연락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 종편 TV에 출연해서 굳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산업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너진 바닥 경기와 인생의

0: 이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실시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월 말 이후 순증 규모만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46조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2: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김경숙님, Guess Who의 These Eyes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습니다. 미스터 빅의 Wild World, 또 도로시니 마티발린의 Hearts, Sniff and the Tears의 Driver's Seat까지 전했죠.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설레는 기대감으로 눈부신 계절을 온몸으로 흠뻑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팝의 위로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은 1987년 앨범 매드에 수록된 메가 히트곡인데요. 첫눈에 반한 설렘과 그 감정을 이야기한 R&B 팝곡으로 사랑을 통해 느끼는 자유로움과 행복을 강조한 노래입니다. 이 앨범은 거장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한 마지막 작품인데요. 특히 마이클 잭슨은 앨범 수록곡 11곡 중에서 무려 9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면서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임을 완벽히 증명했죠. 그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가장 경쾌하고 달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곡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입니다.

지난 4월 언젠가 마이클 영화 개봉 이후에 이 배드 앨범 찾아서 다시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그 앨범 수록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팝의 위로로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6월 21일 주일에 만나고 있고요. 배로님의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Lucky.

해피그님 아쿠아의 닥터 존스였고요. 또 켄 라슬로의 투나잇도 베로니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였습니다. 9182번으로 얼마 전에 서울 마포 노을공원에 갔었는데요. 그날 웨딩 촬영만 하루에 70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결혼 많이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진짜요? 다들 축하드리고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뭐 웨딩 촬영 아니라도 예쁜 사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우주를 건설하는 분들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심현호님 비틀스입니다. Across the Universe.

브랜튼 브라운의 할렐루야였고요.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또 비틀스의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에릭 클랩튼입니다. 레일라 남기고 저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당권 경쟁을 지적하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과한 경쟁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전에라도 불러달라고 대통령실에 연락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 종편TV에 출연해 굳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 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양국의 대면 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외무부는 샤리프 총리와 무니르 총사령관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한 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어제 스위스 비르겐슈토크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서명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에 따라 양국은 19일부터 60일 동안 핵 문제를 의제로 후속 본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습하면서 대면 회담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기상청은 오늘까지 각지의 최고 기온이 39에서 40도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선 최고 42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도 일부 지역에서 44도의 불볕더위를 예보했고 영국 기상청은 1957년과 75년에 세워진 6월 최고 기온인 36.5도가 깨질 가능성이 40%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2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4: CBS 네가 좋아
5: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6: 2시 5분입니다.
7: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부탁드립니다.
1: 6월 21일 주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신혜숙님 신청해 주신 익스의 곡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MBC 대학가요제 선배님들의 곡으로 재생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예요. 저희가 드디어 주일 방송이 부활했습니다요. 에라디어. 2022년 9월 25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어떤 가요가 송출되지 않았지만 무려 1366일 약 3년 7개월 만에 우리 봉팔님들의 응원으로 주일 방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주일 내내 어떤 가요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9583번님의 귀한 사연입니다. 친정엄마가 걷기 앱테크에 푹 빠지셔서 요즘 전화만 드리면 나 걷고 있다 라고 하세요. 10원 20원 소소하게 쌓이지만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치킨도 드시고 커피도 드신다네요. 겸사겸사 운동도 하시는 것 같아 좋지만 날이 더워질수록 걱정입니다. 뜨거운 한낮 말고 저녁에 쉬엄쉬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9583번님 말씀하신 대로 쉬엄쉬엄 산책하시면서 걷기 앱테크 하시고 그리고 점심에는 요새 요 걷기 앱테크를 도와주는 그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은 걔가 계속 움직이면서 기계가 마치 휴대폰이 걷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그거 사용하는 분도 봤는데. 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망설일 때는 뭐다? 그냥 보내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먼저 만나보신 곡 투투의 2분의 3 들었고요. 이어서 코코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코, 이혜영 씨와 윤현숙 씨로 구성됐던 그룹이었죠. 코코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듀스, 신승훈 등등등 이 남성 가수들이 차트를 장악했던 시절인데 90년대 중반에 이 특유의 상큼하고 경쾌한 컨셉으로 남성 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임팩트는 강렬했었죠.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마이티 마우스의 곡을 준비했어요. 2008년에 나왔던 피처링 윤은혜 사랑해. 요 곡이 바로 마이티 마우스의 데뷔곡입니다. 2007년도에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윤은혜 씨가 고은찬 역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듬해 요 곡을 피처링 한 거예요. 어떤가요에 또 자주 나가는 마이티 마우스의 곡들이 뭐 톡톡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요 곡이어서 다비치 피처링 하하 사랑과 전쟁도 듣겠습니다. 이 곡 또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2008년에 나온 곡이에요. 데뷔 초에는 다비치가 이 애절한 발라드 감성이 주특기였는데 요 곡으로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하고도 톡톡 튀는 멜로디로 큰 화제를 끌었습니다. 그해 이 곡이 진짜 메가 히트곡이라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다 휩쓸었었죠. 엊그제 일 같은데 두 곡 모두 18년이나 지났습니다. 두 곡 재생해드리고 올게요.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마이티 마우스 사랑의 다비치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5400번님 여기 청주입니다. CBS 91.5MHz인데 어떤 거야 왜 안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라 아쉬운 대로 91.7 대전 주파수로 따서 듣고 있는데 지지직거려 힘드네요. 주일 방송은 오늘부로 되살아났지만 아직 모든 지역에 어떤 가요가 송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5400번님과 같은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청주는 대전 인접 지역이라서 91.7MHz로 일부 지역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땐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어떤 가요를 듣고 계시는데 제가 게을러질 수가 없죠. 이어지는 곡은 5868번님 신청하신 노이즈 원곡의 착각을 악동클럽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수 악동클럽은 예전에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서 결성된 그룹이었고요. 2001년에 M4의 인기 예능 목표 달성 토요일의 한 코너였어요. 이때 제가 이 프로그램의 열성 팬이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악동클럽의 정윤돈이란 멤버가 있었는데 이 멤버의 목소리를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악동클럽 멤버분들은 어찌 지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룹 K-POP의 젊음과 아이돌의 음악도 준비했어요. 여기서 아이돌은 팀 이름입니다. 오늘은 바우와우가 아닌 소금이님 신청해 주신 환상체험까지 플레이.

5868번님 신청해 주신 악동클럽의 착각, 케이팝의 젊음, 그리고 소금이님 아이돌 환상체험 전해드렸어요.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4367번님께서 봉디는 선한 사람인 게 느껴져요. 착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악한 사람도 아니지만요. 목소리로 그저 가끔 선한 척 하는 것뿐이지 막 진짜 그렇진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봉이조아님은 청주에서 선박 내부 전선 제조회사에 근무하신대요. 저는 하루 종일 CBS 들으며 일합니다. 특히 오후에 나른할 때면 어떤가요가 정신을 번쩍나게 해주죠. 고맙습니다. 봉이조아님. 청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파수로는 듣기 힘든데 레인보로라도 이렇게 즐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봉이조아님은 4인조 보컬 그룹 테이크의 나비 무덤이란 곡을 아시나요? 테이크는 멤버들 모두가 진짜 가창력이 다 훌륭했었습니다. 이 곡에서는 특히 초반에 이

아카펠라처럼 예쁜 화음을 쌓아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노래방 가서 남자인 친구들끼리 서로 되지도 않은 화음을 쌓으며 막 불렀었는데 지금도 테이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2인조로 남아있긴 합니다. 2인조 얘기 나온 김에 대한민국 2인조 남성 R&B의 최고봉 뭐 요 팀이 레전드라고 볼 수 있죠.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중력 준비했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를 뛰어넘는 플투스의 중력까지 두 곡 재생.

0: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1: 이봉규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빵빵한 호랭이님 신청하셨습니다. 걸의 아스피린,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국가

0: 안전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기계학과의 정시 합격 평균 점수가 서울대 자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반도체 학과의 정시 모집 합격자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대보다 0.4점 높았습니다. 의대와 비교해보면 반도체 기계학과는 서울권 의대 평균인 98.8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7.2점인 지방권 의대보다 높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당권 경쟁을 지적하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과한 경쟁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실시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월 말 이후 순증 규모만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4: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무엇이든

0: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3: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옥준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젠 여름 음악의 계절이네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제가 어떤가요에서 맞이하는 여섯 번째 여름인데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안 듣고 넘어가는 여름은 없었습니다. 안 듣고 넘어간다면 이상기후로 봄에서 가을로 바로 간 걸 거예요. 여름이 온다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곡이었죠.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여름 문자 정말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리죠. 2849번님, 저는 버스 운전하는데요. 오늘은 휴무라 좁은 산길 차 세우고 봉규성님 재치 넘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무일 때는 이 시간 항상 청취 약속할게요. 나미의 빙글빙글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 평일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당연히 운전 중이실 테니까 힘드실 거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 나 이거 정답 아는데 아, 이 신청곡 보내고 싶은데 하셨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신청하신 나미의 빙글빙글 응원하며 재생해드리고요. 그 전에 김한선부터 듣겠습니다. 피에론 우릴 보고 웃지.

김한선의 삐에론 우릴 보고 웃지 그리고 남이 빙글빙글 2849번님의 신청곡까지 재생해드렸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주데스타님 혼인신고한 지 17일째가 됐습니다. 주위에 저보다 결혼 선배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유부남이 되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다.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데 인생 선배인 봉디도 공감하시나요? 요즘은 집 때문에 걱정입니다. 첫 집으로 16평에서 18평도 나쁘지 않을까요, 봉디?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첫 집으로 뭐 1.6평, 1.8평도 아니고 16평에서 18평이면 그래도 충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아이를 혹시 갖게 되어도 아이가 완전 영유아기일 때는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앞두신 신혼부부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전자제품 뭐 예를 들면 세탁기는 빨래만 되면 되고 밥솥은 밥만 잘하면 됩니다. TV는 그냥 깔끔하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소파는 눕는 곳이 아니라 앉는 곳이니까 그렇게 긴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돈 아껴서 좋은 거 물론 사고 싶죠. 그렇지만 아껴서 집에 보태는 게 저는 그나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물어보셔서 그래도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저의 신혼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로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빨리 만나서 더 오래 내 인생에서 알고 지내고 싶거든요. 터보의 회상, 그리고 아내와 사는 곳이 또 빛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HOT의 빛,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은 또 낙원이겠죠. 싸이의 낙원, 고니 멋져님의 신청곡까지 재생합니다.

About you. 더보의 회상 H.O.T의 빛 싸이의 낙원 고니멋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184번님이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둘째를 위한 출산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여유있게 방송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1184번님의 둘째 출산 응원드리고요. 산후조리원에서 어떤가요 들어주시면서 근황 또 남겨주십시오. 혹시 우리 아가가 뱃속에 있는 아가가 뭐 먹고 싶대요? 아, 아이스크림이요?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별빛사랑님 계신데 지금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시대요. 너무 더워서 상큼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자꾸만 손이 가네요. 개운하니 맛있다요. 그러면은 별빛사랑님이 1184번님 몇 스푼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유나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유나의 아이스크림. 민투핑크님은 저희 집 냉장고가 사망했어요. 18년 썼으니 이제 보내야겠죠? 보내주실 때 됐네요. 충분히 쓰셨습니다. 새 냉장고 축하드립니다. 이쁜 거 말고 오래가는 거, 튼튼한 거 사세요. 로제 아파트까지 재생!

별빛사랑님 신청해 주신 유나의 아이스크림과 로제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2분기 어떤가요? A면 함께 하고 있고요. 유니짱님은 주중에 일하면서 머리카락 뒤에 이어폰 숨겨두고 뉴스쇼부터 쭉 저는 CBS 편 FM을 듣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정도면 티날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시면 부장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냥 알고도 모른 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유니짱님, 저희 CBS 애용해 주시는 건 좋은데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감당하지 마세요. 5805번님, 요즘은 상대가 말할 때 이어폰 끼고 자신의 목소리만 높여서 말하는 이들이 꽤나 많더군요. 상대 말 잘 안 듣다가 나중에 엉뚱한 말하고 이어폰 빼고 들어라. 유니짱님, 5805번님이 그 회사 부장님 같아요. 조심하세요. 진짜 다 안다니까요, 진사루. 배짜리님, 겨우내 숨겨둔 선풍기 다 꺼내서 씻어서 방방마다 세팅해놓고 시원하게 방송 듣습니다.

저녁 메뉴 고민 중 뭐가 좋을까요? 저도 같이 고민되네요. 일요일 저녁은 월요일 앞두고 있으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되고 월요일도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되고 이어서 나오는 세 곡 들으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아요. 때가 쏙 빠지는 락비트로 다 준비했습니다. 7514번님 버즈 모놀로그 재생해드리고요.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과 1590번님 신청하신 곡 부활입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건희찬이맘님 신청하신 곡 너드 커넥션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1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기계학과의 정시 합격 평균 점수가 서울대 자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반도체 학과의 정시 모집 합격자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대보다 0.4점 높았습니다. 의대와 비교해보면 반도체 기계학과는 서울권 의대 평균인 98.8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7.2점인 지방권 의대보다 높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당권 경쟁을 지적하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전 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과한 경쟁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과 24년 각각 실시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월 말 이후 순증 규모만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4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0: 지금 시각은

5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의 양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쪽을 다 보고 나서야 삶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정작 한 걸음 더 멀리서 바라보면 여전히 서툴고 모르는 것 투성인 게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 마주치는 낯선 장면 앞에서 우린 다시 겸손해지곤 하니까요. 그 다채롭고 알 수 없는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당신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0: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나베르토님이 저 오늘 라이키팝 처음 방문해요. 팝송을 좋아하는데 좋은 노래와 명랑한 멘트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라이키팝은 여러분께 좋은 노래, 좋은 시간 선물해 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Sultans of Swing 9808님 신청곡이었고요. 빌리 스콰이어의 Everybody Wants You 그리고 김도윤님 청해주신 Foreigner의 Urgent였습니다. 6711님이 오늘 아침부터 바쁜 일요일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려고 나누고 얼갈이도 네 포기 뽑아서 겉절이 담그고요. 오이지도 담그고 그 와중에 우리 강아지 배변 패드와 급수기까지 했어요. 이제 좀 편히 쉬려는데 라이키팝이 들려옵니다. 상큼한 목소리와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와, 예, 아침부터 진짜 바쁘게 움직이셨겠는데요. 알찬 주말. 오, 또 맛있는 거 많이 해드셔가지고 든든하시겠어요. 난초향님은 그때 그 시절 귀에 익은 음악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추억 소환하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니 굿입니다 하셨네요. 그저 음악엔 진짜 그때 그 시절에 상기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듣게 되나 봅니다. CBS 뮤직 차트 23위에요. 사라 브라이트맨의 넬라 판타지아,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신혜숙님 신청곡이고요. 문국남님 청해주신 곡 아니타 베이커의 Same Old Love까지 함께 들어보자.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노래들이었어요. 로제인 브루노마스의 APT 아파트 이진원님 청해 주셨고요. 마음의 나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마룬5의 슈가 그리고 에드시런의 Shape of You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어깨 들썩들썩 했더니 숨 차는데요? 최신영님, 요 며칠 기분이 가라앉아서 북한산도 올라가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헬스장에서 러닝도 하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디 목소리도 들으면 금상첨화겠죠? 아,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운동으로 풀어내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땐 막 뛰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그러면 땀이 나면서 뭔가 이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라고

나 할까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울은 수용성이래요. 그러니까 물에 씻겨서 나간다는 거죠. 샤워를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하면서 환기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님의 기분이 좀 괜찮아지시길 바라요. 미션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였습니다. 하요진의 Like It Pop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은 크리스 아이삭의 Wicked Games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1기간 이후에도

0: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기상청은 오늘까지 각지의 최고 기온이 39에서 40도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선 최고 42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도 일부 지역에서 44도의 불볕더위를 예보했고 영국 기상청은 1957년과 75년에 세워진 6월 최고 기온인 35.6도가 깨질 가능성이 40%라고 분석했으며 독일도 38도에 육박하는 기온에 높은 습도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기계학과의 정시 합격 평균 점수가 서울대 자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반도체 학과의 정시 모집 합격자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대보다 0.4점 높았습니다. 의대와 비교해보면 반도체 기계학과는 서울권 의대 평균인 98.8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7.2점인 지방권 의대보다 높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번 주부터 8.17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방선거 실패론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가 오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 승부수를 띄우고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도 이달 말쯤으로 다가오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전대 출격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과 24년 각각 실시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월 말 이후 순증 규모만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옳은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유진의 라이키팝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김도윤님의 신청곡 캡틴 앤 테닐의 Love Keep Us Together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Real Thing의 You to Me Are Everything이었고요. CBS 뮤직 차트 94위 빌리지 피플의 YMCA 그리고 호레노츠님 청해 주셨어요. 비지스의 Night Fever까지 띄워드렸습니다. 8832님께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처음으로 외박을 나와가지고 1박 2일간 가평 여행 다녀왔어요. 남이섬도 가고 아침고요 수목원도 가고요. 아들 덕분에 신랑이랑 다같이 가족여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다시 부대로 들여보내야 해서 차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또 다음에 기다릴까요? 우리 아들의 무탈한 군생활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라이키팝에 종종 이렇게 아드님 군대 보내시고 우리 아들 응원해주세요 하는 문자가 와요. 꽤나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얼마나 또 마음 걱정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시겠어요. 건강히 무사히 잘 제대할 수 있게 라이키팝이 힘차게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엘튼 존의 투나잇 정미정님 청해 주셨고요. 729님께서 보내주신 곡 마라이어 캐리의 Vision of Love 겨울바다님 신청곡 위트니 유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함께 들어보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였고요. TLC의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그리고 물범 택시님이 신청하셨어요.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띄워드렸습니다. 김순철님께서 어제 아는 사람이 농사지었다고 귀하디 귀한 완두콩을 5kg이나 줬어요. 어제 손톱이 초록으로 물들 만큼 열심히 까가지고 완두콩밥 해먹었거든요. 콩이 알도 굵고 달고 맛있더라고요. 제철 완두콩밥 아주아주 꿀맛입니다 하고 자랑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 제철 맞은 완두콩 달죠. 콩에서 단맛이 확 나요. 알아요. 저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아, 맛있으셨겠다. 저는 요즘에 제철 맞은 수박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수박과 그 자두? 자두 정도 크기의 복숭아? 이런 제철 과일들을 잘 챙겨 먹고 있답니다. 우리 라이커님들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CBS 뮤직 차트 56위입니다. Mark Anthony예요. You Sang to Me.

마크 앤토니의 You Sing To Me였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주말은 2시간 꽉 채워서 음악과 이야기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Like It Pop 오늘의 끝곡은 쿨앤더갱의 Cherish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1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민찬이, 서원이, 준서, 정한이 오랜 시간 너희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 참 고마웠습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가에서 오랫동안 문방구를 해온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으며 남긴 마지막 손편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동네 문방구는 그저 연필과 공책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이고이 모았던 용돈을 들고 가던 설렘이 있던 곳이기도 했고 시험은 잘 봤니? 라며 무심한 안부를 묻는 동네 어른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준비물은 학교가 일괄 지급하는 데다 인터넷 배송과 무인 문구점이 늘어나면서 동네 문방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2만 개가 넘던 문구점은 이제 4천여 개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분명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문방구는 사라져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주던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1부 시작하면서 조정석의 아로하 들었고요. 많이들 지금 문방구에 대한 추억들 보내주고 계신데 9193번 쓰시는 분 열쇠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갈 때 문방구 사장님이 장난감 주며 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은 10년 후에는 다이댁만 살아남고 소매점 모두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의견 주셨고요. 또 영시민님은 국민학교 시절 학교 정문화 문방구는 등굣길에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 하교길에도 필수 코스였다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0: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 오늘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전격 발표됐는데요. 국정 2년 차 맞아 이제 청와대 인적 쇄신에 나선 모습인데 우선 홍보 소통 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이 됐죠.
1: 네, 홍보 소통 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성신임 수석은 1992년 연합뉴스에 입사를 한 뒤에 정치부장, 논설위원, 연합뉴스 TV 보도국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성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이라면서 취재 현장의 감각 또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0: 충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네, 청와대는 지금 뭐 소통 감각 뭐 이런 거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언론계나 정치권에서는 이 언론사 사장 출신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는 나올 것 같아요.
0: 네,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는 이런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비판인데요. 아마 관련해서 야당의 논평들이라든가 국회에서의 반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 가 내 임명이 된 건데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0: 네, 일단 이화여대 재학학과를 나온 약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도 지냈고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노동, 보건의료 또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강 실장의 설명은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네.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라고 평가했고요.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 네, 지금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인 듯한데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탁이 됐어요.
0: 네.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입니다. 법무부 네.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냈고요. 2019년에 검찰에서 퇴직해서 이제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강 실장은 한 수석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이다라고 평가했고요.
1: 네.
0: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1: 청와대는 지금 검찰개혁 완수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 한찬식 수석 발탁을 두고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법률권에서 좀 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0: 네, 아무래도 네.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전 비서관, 신미숙 전 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청와대는 한 수석을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1: 네.
0: 실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또 이제 실제로 임명이 되면서 과연 후반기의 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법률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 신당 오늘 즉각 우려를 표했는데요. 박병호 선임 대변인은 올 하반기 검사 보안수사권 및 전권 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한 수석은 과거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 송인배 신민수 전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는데 이거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1: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 뭐 강성 지지 측이나 조국 혁신당에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을 듯한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한찬식 수석이 어떻게 좀 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봐야겠어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또 한 수석이 이때 수사를 했을 때 주인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인사 연속성을 보게 되면은 검찰개혁의 속도전보다는 검찰과의 설득과 정책 조율에 조금 더 방점을 네. 찍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가 검찰개혁에 좀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청, 당정 간의 앞으로의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주말 사이 김용범 정책실장 SNS를 두고도 정치권이 좀 뜨겁더라고요.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이게 21일, 그러니까 어제 SNS였습니다. 네.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면서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분기 면모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

0: 0.1%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네.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 세수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을 거론하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체감 경기가 정말 네. 그런지는 조금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명목 GDP 성장률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는 건 진짜 호황, 수치상으로는 호황이 맞는데 서민 경제가 그만큼 살아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는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김 실장이 이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를 했죠.
0: 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1: 네.
0: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했는데요.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이 국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거나 불로소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취약층과 미래산업을 연결할 정책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1: 네.
0: 이 김 실장이 지난달에도 사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1: 네.
0: 논란이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이 초과 세수의 사회적 환원 문제가 다시 정책 중 논쟁의 중심에 선 셈입니다.
1: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뭐 즉각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 국민 기만을 너무 모욕에 가깝다. 강하게 비판했네요.
0: 네.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1: 네.
0: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은 건데요.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 숫자 몇 개를 들고 와서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다라면서 국민 기만에 너무 모욕에 가깝다라고 했고요. 결국 세제 개편도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의 오만이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분출하며 또 세금 폭탄을 국리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올 하반기 세제 개편 둘러싸고 여야 공방 굉장히 거칠게 일겠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0: 네, 사실 금투세 이야기를 제때 정리했으면 부동산도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주가 호황에 따라서 금투세를 아직 건드릴 수 없다 보니까
1: 네.
0: 일단은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1: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던 개표소 봉쇄 시위 지금 17일째인가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2030 세대가 잠실이 아니라 홍대 입구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고요.
0: 네, 이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보스 홍대에는 20일 어제죠 오후에 홍대 입구역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서 재선거 요구 집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시위 초기에는 젊은층들이 성조기 사용을 자제하자,
1: 네.
0: 태극기만 들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재선거만 외치자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잠실 집회의 주도권이 고령층 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장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죠. 결국 이런 흐름과 거리를 두려는 청년층이 홍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현장에서는 태극기와 이 재선거 피켓을 든 청년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재선거를 좀 검색해 주시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박태근 해당 단체 대표는 우리는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과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고요. 주로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로 주장하는데
1: 네.
0: 좌우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지금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입주해 있는 이제 체육단체들 입은 피해가 뭐 40억 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체육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 종목 단체가 지난 15일까지 입은 피해액이 41억 4,100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라고 전한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사무실에 둔 장비와 기념품을 회수하지 못해 새로 선수 단복과 심사복,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주문했다고 하고요.
1: 아, 결국 새로 사는 거네요.
0: 네, 대한당구연맹도 대회용품과 국가대표 선수단 피복을 다시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일부 단체는 신용카드와 OTP를 쓰지 못해 카드 대금 연체료를 물 수밖에 없었고 국제대회 준비 지원에 따른 벌금까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이게 그냥 단체 시위가 있다 이뿐이 아니라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생각지도 못한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요 체육단체들 그냥 내부 진입 아예 포기하고 아예 장외에서 업무를 하고

0: 없다고요?
1: 네, 지금 체육회사나 9개 단체와 세계사단법인 직원들이 사실상 내부 진입을 포기를 하고 외부에서 임시사무실을 구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인천문학의 박태환 수영장의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을 했고 다른 종목 단체들도 외부 사무공간과 대체 장비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마냥 사무실 진입을 기다릴 수 없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급한 것부터 새로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체육회도 직원 월급만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의 수당 지급까지 차질을 빚었다라고 합니다.
0: 네.
1: 내부 사무실에 이 이체를 위한 인증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아예 하지 못한 건데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협조로 OTP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업무 차질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체육회 관계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하단체 직원들은 마치 산불로 집이 타버려 여기저기 떠도는 이재민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0: 이 말이 딱 와닿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직원들은 이재민처럼 생활하고 있다. 굉장히 절박해 보이는데 정말 처음에는 이제 참정권 침해라는 그 주장에 힘을 받았지만 점점 더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질되면서 이제는 그 목소리도 힘을 잃고 사실 이 직원들의 생존권이나 선수들의 경기 참여 이런 것들이 더 피해가 더 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네, 결국 펜싱 선수들도 다른 사람들의 칼을 빌려가지고 출전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국민적인 여론 자체도 잠실 공원의 원론적인 입장에 좀 동의하는 시민들이 좀 많았었지만
0: 네.
1: 최근에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맞물리는 이 행태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봉쇄 시위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성관이 개혁 시민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고요.
1: 네, 이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방문을 할까 혹은 시위 참가자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까 싶었지만 다행히 충돌이나 조언은 없었습니다.
0: 네.
1: 이번 토론회는 국무총리실 주최로 열렸고요. 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이 김 총리는 앞서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은 필수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회로 돌아가면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할 뜻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혔습니다.
0: 네, 원포인트 개헌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성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 목소리가 좀 발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소식으로 가볼게요. 우원식 전 국회의장 사실 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1: 네, 오늘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최근 당권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전국정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냐.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냐.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또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저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당부라고 했는데요. 우 전 의장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분열이 아닌 더 크고 하나 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0: 네, 지금 전당대회 출마로 예상된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도 당이 만약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간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비판했다고요.
1: 네, KBC 방송에서 뉴스메이커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 걱정된다.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거냐? 너무 엇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정치를 한다. 운동장을 좁게 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0: 네.
1: 또 이번 선거 관련해서도 완전한 패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패배라면서 공천과 선거 전략이 민심과 유리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본인의 외교부 장관 하마평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지금은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입각설에서 거리를 뒀는데요.
0: 네.
1: 이 당이 만약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다라면서 정청래 지도부가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권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0: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기간에도 정청래 대표에게 좀 쓴소리를 했는데 좀 본격화하는 것 같네요.
1: 네, 결국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까지 아마 3파전을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미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 네, 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인데 지금 뭐 친명 대 친청 갈등 좀 거세진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거세지고 네. 있는데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 올리는 말이 화제가 됐죠.
1: 네, 지난 6월 12일에 했던 말인데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를 하면서 친명계의 반발을 샀던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 연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보를 추켜 올렸습니다. 네. 6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극찬을 했고요.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도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6월 19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라고 또 호평을 했습니다.
0: 이렇게 나열해서 보니까 월드클래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네요. 사흘 연속 썼는데
1: 월드컵 시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합니다.
0: 근데 이제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월드클래스 지도자라는 말에 좀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속에 담긴 뜻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듯한데요. 근데 정청래 대표 이번 주에 대통령 순방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귀국 행사에 나가느냐 이게 좀 관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두고도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 뭐 일단 월드클래스 세계 지도자 이 발언도 찜찜하다라는 네. 반응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법상으로 월드클래스 세계적 이렇게 중복어법을 쓴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이게 마치 인터넷에서 우리가 가끔 보는 네. 전설의 레전드, 운명의 데스티니. 네. 뭐 혼돈의 카오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데
0: 우리 국어 좀... 교과서에는 역전압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1: 그렇죠. 뭐 네. 서해를 쓴다 비슷한 그 너스레 떨 때 쓰는 표현.

0: 아니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고
1: 네.
0: 이게 잘못하면 비꼬는 걸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3회 반복이 됐다라는
1: 네.
0: 점이 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명 내지는 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청래 대표 본심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과하게 극찬을 하면은 이게 네.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똑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도 있겠고 90도 인사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한테 협조한다는 그런 모습 인상보다는 대통령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관계가 갑을 관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고
1: 네.
0: 간혹 정치권에 뭐 폴더 인사가 습관인 인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정 대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영접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튀는 그런 결과가 됐고
1: 네.
0: 결국 정 대표는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나는 대통령 공격 안 했다. 오히려 당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1: 네.
0: 이거를 거꾸로 친명계에서는 일종의 공격으로 또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1: 네. 이번에 정청래 대표 인사를 놓고서는 이제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0도 인사한 사진들하고 같이 많이 회자가 되긴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짝 고개를 숙이는 이런 거 전략을 취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이기려고 한다. 이거를 좋아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괴롭힌다. 이렇게 되면 여당 대표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피해자, 을 이런 쪽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반대로 함으로써
1: 네.
0: 더 숙임으로써 좀 권력의 횡포라는 프레임을 대통령 쪽으로 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때 다 보면 대통령 여당 대표 괴롭혔을 때 결과들이 대통령 쪽이 더 안 좋았었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다녀와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때 좀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1: 네.
0: 그것도 사실 이 이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좀 나무랬는데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할 거다라는 그런 소식을 흘리면서 더 본격화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전쟁을 좀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는 더 거세게 밀고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도 더 밀고 나갔을 때 부당한 당무 개입이다. 대통령이 횡포한다. 횡포 부린다. 이렇게 프레임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좀 물러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1: 네.
0: 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관건인데요. 서로 조금 물러선 상태에서 그냥 전당대회로 갈지
1: 네.
0: 아니면 또 뭔가 또 한쪽에서 공격적인 수가 나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지금의 상황을 놓고 이제 동정론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이제 거리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 근데 이제 뭐 지금 바짝 고개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면 폐지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0: 네, 일단 검사들한테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1: 네.
0: 정부에서 전면 폐지는 안 된다. 대통령도 그런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1: 네.
0: 또 정면 도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왜 정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느냐?
1: 네.
0: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1: 네.
0: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 부분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뭐 법무부에서 보안수사권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왔었거든요. 이런 존치론을 펴왔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존치론보다는 아주 예외적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보안수사권을 조금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강경 기류에 이 대통령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1: 네.
0: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했을 때는 보안수사권 존치론이 다시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당대회 전까지 과연 그렇게 친명계라든지 대통령 측에서 보안수사권
1: 네.
0: 줘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
1: 전당대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0: 네, 강성 지지층의 여론이 폐지론 네. 쪽이 압도적
1: 그렇죠.
0: 다수거든요.
1: 네.
0: 실제로 친명계 의원들 중에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나한테 유리하다 판단을 하는 것이고 친명계가 폐지를 반대할 거면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승부를 거는 것인데 네. 그리고 또 전당대회로 갔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친명계 후보한테 진짜로 보안수사권 그냥 폐지할 거냐 네. 말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캐물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부가 교체됐을 때 보안수사권 존치 쪽으로 민주당이 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친청계나 이쪽에서 반격이 있겠죠.
1: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믿는 부분이 당원들의 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당원들 어쨌든 폐지 쪽에 더 목소리를 두고 있고 네. 또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도입한 이후로도 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을 믿고 가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민주당 내부는 좀 수습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가 좀 약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좀 비슷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0: 대봐야 아는 수준이 됐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온 정청래 대표의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 이 대통령 칭한말, 이건 어떤 맛이에요?
0: 네, 이 말의 맛은 탕후루에 또 설탕을 코팅한 맛이다. 탕후루 자체가
1: 너무 달죠.
0: 네. 근데 여기 설탕을 한 번 더 코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너무 달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게 느끼지 않고 좀 안 좋게 생각하게 된다. 네. 이거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계심을 거꾸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이 됐습니다.
1: 네. 탕후루에 또 설탕을 코팅한 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강한데요. 네. 다음 준비해 오신 말은요?
0: 네. 다음 준비한 말은 장비들이 경기장에 있는데 출입이 막혀 선수들이 직접 장비를 구하며 조달했다.
1: 이게 지금 뭐 잠실 개표소 시위상은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체육계 관계자들이 출입을 못하면서 뭐 여러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잠실 개표소로 쓰인 곳이 핸드볼 경기장이거든요. 네. 시위 인파요에서 봉쇄가 됐고 이 건물에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에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네.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6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개막을 했거든요. 여기 출전자들이 펜싱 칼 등의 개인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남의 장비를 빌려서 출국해야 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말은 원우영 남자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가 한 말이고요. 네. 다행히 선수들이 뭐 오상욱 선수 금메달, 최세빈 은메달, 도경동 동메달 이렇게 선전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차질을 빚었다. 이 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수중핀수영협회, 당구연맹,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등은 용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다시 마련을 해야 했고요. 네. 6월 5일에 봉쇄 시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협회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총 4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 이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이 피해는 누구한테 또 물을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이 소식 전해드릴 때 0702번 쓰시는 분 안 좋은 방향으로 나비 효과가 너무 크네요. 4536번 쓰시는 분 이쯤 되면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 경고 방송을 했는데 근데 지금 뭐 시위 참가자들은 여기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상황 대체 네. 없을까요?
0: 저는 이렇게 시위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장담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걸 얘기를 하는데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기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미 이거는 위험만 발생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만 있어도 고의성은 충족된다. 이게 법적 요건입니다. 이게 지금 다수인이 장소를 봉쇄하고 관계자들임을 알면서도 막고 있다. 네. 이거는 전형적인 업무 방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도 적법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랬다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1: 더 반발일 수 있고
0: 네, 여론도 네. 악화가 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조금 이 약한 고리를 친다는 표현이 있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증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범죄적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체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하고 있지만 소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자들에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당연한 법집행인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남의 소지품을 막 검사하는 게 시위대 사이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일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때리고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은 즉각 개별적으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체포를 집단적으로 누군가 방해한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걸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적용하는 걸로 일단 법 집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행위들이 축적이 되면 여론의 네. 규탄 커질 수밖에 없고 시위대 내부의 동력이 약화되고 강제 해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업무방해로 기소돼서

0: 재판 가게 되면 결국에 이분들도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임계점에 좀 달한 상황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체육 선수의 시합 준비 방해하고 단체 업무를 방해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반칙과 불공정 아닐까 싶어요.
0: 네. 이 시위 시민들의 얘기는 현장 보전을 위해서 개표소를 봉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할수 있죠.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믿느냐? 가령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은 자신이 투표지 보관함 갖고 있다라고
1: 네.
0: 막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1: 네.
0: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투표할 기회를 빼앗기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일하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기회는
1: 그럼요.
0: 뺏어도 되는가?
1: 네.
0: 라고 하는 거고, 이 시위까지 여론이 지지할 거냐. 저는 여론조사 한번 실시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의 시위가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또 이게 지지받아야 할 시민 참여인지, 아니면
1: 네.
0: 처벌받아야 할 업무 방해인지, 이거 조사를 한번 해보자. 과연 2030 여론이 이런 것까지 지지할까?
1: 네.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은 물론이고, 재선거 주장조차도 광범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소수만의 것은 아니지만, 국민 분노의 그게 평균치인가? 과연
1: 네.
0: 국민들이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데는 절대 다수가 화를 내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결론이 다 재선거인가 했을 때
1: 재선거냐, 네.
0: 당장 2030 여론만 보더라도 이번에 한겨레 20일이 220개 대학 학생에서 발표한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성명을 분석을 했어요. 총 437건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재선거나 재투표를 요구한 성명은 27건.
1: 네.
0: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에나 대고 2030의 공정 여부 이렇게 헤드라인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김수민 평론가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이번에 그 시위 현장에서 이제 어떤 어르신이 우리 청년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청년들의
0: 네.
1: 참정권 지켜주세요 하는데 그 청년들의 참정권으로 이 모든 걸다 정당화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리고 꼭 보면 자기하고 의견이 같을 때만 청년들 얘기를 해요. 근데
1: 네.
0: 달라지면 그때는 또 무시하거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지금 국민의힘은 요 당권파를 중심으로 요 잠실개표소 시위를 좀 적극 옹호하는
0: 네.
1: 모습이고 또 재선거도 이제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치권의 요런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소청에서 또 선거소송 이런 절차, 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를 해치는 일도 아니고 방해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 일각에서 분명히 또 요구를 재선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이런 여론을 대변하는 거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볼
1: 네.
0: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잠실개표소 시위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거소청을 했고 선거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평화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집회를 해주시고, 이런 공간 봉쇄라든지 물리력 행사,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은 풀어달라. 이렇게
1: 그렇죠.
0: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소청이라는 법적 제도적 절차는 밟아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집회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승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축구에 비유하면 축구팀 감독이 심판한테 비디오 판독 좀 해달라고, 한 손으로는 심판한테 비디오 판독 좀 해주세요 해놓고 다른 손으로는 훌리건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0: 네.
1: 지금은 계속 오히려 그 시위대에 편승하는 모습이라 이게
0: 그렇죠.
1: 공당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 맞느냐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잠실개표소 시위로 인해 출입이 막혀 선수들이 직접 장비를 조달했다는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이 말에선 쓴맛이 묻어나는데요.
1: 네.
0: 이들이 억지로 멸치 육수를 먹었다.
1: 어.
0: 네, 멸치 육수는 좋은데
1: 네.
0: 내장을 빼지 않은 멸치의 육수였다.
1: 네.
0: 내장을 안 빼고 먹으면 굉장히 쓰죠. 쓸데없이
1: 그렇다면서요.
0: 쓰게 되는
1: 네.
0: 거죠. 그래서 폭력이나 음모론 같은 내장은 다 빼고 멸치 육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1: 네, 폭력이란 음모론은 다 빼고 이제 정당한 시위를 해야 된다. 오늘의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나도 2002년 이민 갈뻔 다시 왕 되면 된다.
1: 2002년에 그 당시 이제 이민을 갈 뻔했다 이 얘기인
0: 네.
1: 거죠. 2002년 월드컵 누가 한 말인가요?
0: 네, 2002 월드컵 국가대표였던 안정환 씨가 한 말입니다. 아. 중앙일보의 안정환의 데킬라 샷이라는 관전평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한국 대 멕시코전 경기가 0-1 패배로 끝났죠. 안정환 씨.

0: 둘 다 가드를 올리고 섀도우 복싱하는 듯 했다라면서 양 팀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전반전 운영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 대한 변론도 있는데요.
1: 네.
0: 전반이 끝난 뒤에 멕시코 팬들이 자국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부은 건 역설적으로 한국 축구가 그만큼 잘했다는 방증이라고 감싸기도 했고 또 골키퍼 김승규에 대한 각별한 응원도 내놨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승규가 수비수 이기혁 위로 떨어지면서 공을 놓쳐서 실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환 씨는 체코전에서 갓승규라고 불렸지만 이게 축구 선수의 운명이다. 하루아침에 왕이 됐다가도 다음날 거지가 될 수 있는 게 축구다. 괜찮다. 다음 경기 때 다시 왕이 되면 된다.
1: 네.
0: 나도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해서 이민 가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역전골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응원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 안정환 선수 이렇게 그 퍼포먼스한 골 넣고
0: 네.
1: 이제 반지에 뽀뽀하는 그 장면만 생각해서 그 전에 실수로 인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그 네. 다음 경기였다는 사실 잊고 있었거든요.
0: 아니 다음 경기가 아니라 그 경기였죠.
1: 아, 그 경기였어요. 네. 네.
0: 그 경기 전반전 끝나고 모 해설위원이 갑자기 그게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간 멘트인데 나는 처음부터 안정환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망스러우니까 페널티킥 못 넣은 것 때문에 그런 말을 그게 공개 방송에 나간 멘트는 아닌데 나중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는 본인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더 지금 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그 김승규 선수가 진짜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거의 되게 많이 막지 않았어요?
0: 네. 사실 멕시코전 잘 보면 여러 골 먹을 만한 네. 뻔한 거를 한 골만 먹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반전엔 20분에 키뇨네스라는 멕시코 선수 헤더슛 한 것도 막았고 후반 29분에 히메네스 오른발 슛 막았고 후반 39분 바르가스의 중거리포까지 막았습니다. 이게 다 쉬운 슈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1차전 체코전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실점이기를 두 번을 막아냈어요. 슈퍼세이브를.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체코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 김승규라는 선수가 반사신경이 상당히 빠른 선수고 근거리 슈팅 페널티킥도 잘 막는 선수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거 또 정확하게 전방으로 킥으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탁월한 예, 선수거든요.
1: 네.
0: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난 두 경기에 한국 최우수 선수는 김승규다. 예, 몇 골 넣은 선수보다 더 많은 한 5골 정도 넣은 느낌이거든요. 막아낸
1: 네.
0: 것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환 씨가 괜한 걱정을 한 건 아닌가. 예, 그래서 아마 뭐 힘내서 더 잘하라 이런 취지로 또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1: 저도 김수희 평론가 말 공감해요. 김승규 선수 진짜 잘했고 되게
0: 네네.
1: 여러 골을 네. 먹을 수 있었는데 되게 잘 막아냈다 생각했거든요.
0: 지금 월드컵 출전 골키퍼들 중에서도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실력이에요.
1: 저희가 그래서 같이 네. 보는 사람한테 이거 골키퍼도 유럽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0: 네.
1: 골키퍼는 또 외국에 나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만큼 힘든 자리에서 맹활약을 한 건데 근데 과거만 해도 진짜 월드컵에서 실수한 선수들한테 정말 갖가지 비난이 쏟아졌었잖아요.
0: 네.
1: 안정환 선수도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도 요즘엔 좀 많이 나아진 거죠?
0: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1: 네.
0: 지금 생각하면 야만의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차범근
1: 세월.
0: 감독은 월드컵 끝나기도 전에 강제로 귀국을
1: 그렇죠.
0: 하다시피
1: 네.
0: 했었고 황선홍 선수나 하석주 선수도 월드컵 끝나고 거의 뭐 대역죄인처럼 최용수 선수도 그랬었고
1: 그때 고개 푹 숙이고 다 입국하고 그랬잖아요.
0: 근데 사실 경기가 안 풀리거나 지면 제일 속상하고 화난 사람은 당사자들이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나무랐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좀 끔찍한 겸이 있고 공교롭게 안정환 씨가 이런 역사를 자력으로 끌어낸 플레이어였다. 2002년 월드컵 16강 때 그 이탈리아전이죠.
1: 네.
0: 페널티킥 실축하고 나서 역전골, 골든골이었습니다. 이거 할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 네.
0: 자력으로 그 경기 내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면서 이 역사를 좀 끌어냈다라고
1: 네.
0: 하는 거고
1: 그리고
0: 그 이후에는 좀 못했다고 해서 뭐 사람을 굉장히 크게 질책하고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에서는 성숙한 게
1: 네.
0: 아닌가.
1: 네.
0: 그리고 스포츠 국가주의 이런 게 퇴조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경기는 한번 하는 김에 뭉쳐서 응원하지만 그걸로 무슨 국가의 명예가 달려있다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사회 변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 경기 말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분산돼 있어요. OTT도 있고 그쵸. 각자 취미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꼭 월드컵 끝날 때마다 원흉을 찾거나 이런 문화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1: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난 게 중꺾마 2022년에 또 중꺾마 네.

0: 드라마가 유행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더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로 좀 바뀐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그 중간에 잘 못하면 괜찮다. 네. 다음 경기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6월 25일 목요일에 한국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이제 3차전 경기 치르는데 안정환 선수가 얘기한 다시 왕이 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1: 일단 남아공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건 좀 명약관한 것 같은데 이기지 않으면 32강에 절대 못 가거든요. 남아공은. 네.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일 거다. 역습 스피드, 활동량 이런 거에 다 사활을 걸 것이라는 거고 한국 수비가 이 뒷공간을 어떻게 막아냈느냐. 이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네, 한국의 지금 손흥민 이강인이 많이 이제 수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뚫어낼 건지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이걸 어떻게 받쳐줄 건지 있는 거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의 3백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제대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잘 작동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초반 20분쯤 지났을 때까지도 남아공이 득점을 못하게 된다. 이런 남아공의 페이스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이 너무 커지면서 네. 이런 것들도 잘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남아공은 또 멕시코 대 체코 경기, 다른 경기장에서 하는 이 경기도 의식을 많이 그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멘탈 승부가 될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나도 이민 갈 뻔했다. 다시 왕 되면 된다. 네. 한국팀을 향한 안정환 씨 응원 어떤 맛이었나요?
1: 네, 시원한 이온 음료의 맛이었다. 네. 수고했다면서 건네는 그 이온 음료로 다음 경기를 더 열심히 후배들이 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나온 맛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네요.
1: 네, 이렇게 좋은 맛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0: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1: 네, 다시 일어나서 가보자는 의미에서 화이트 스네이크의 Here I Go Again 준비해봤습니다.
0: 네, 화이트 스네이크의 Here I Go Again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 보니엠의 써니였습니다. 신나게 들으셨죠? 예,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방송 들으시면서 비타님, 선관위는 헌법을 개정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했다고 하는데 한국 말고도 캐나다와 호주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선거관리기관인데 문제는 높은 위상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3861번 쓰시는 분은 역대급 호황이라는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 SNS 뉴스 들으시고는 각에서 장사하다 할 말을 잃고 설거지하는 중에 고무장갑 벗고 문자 후딱 써봅니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 다 포기하고 그냥 가게 비워놓고 나가는 임차인이 노원에 얼마나 많은데 와서들 보세요. 울분을 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문방구 관련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무연 장군님은 저는 어릴 적 교실 문 가운데에 서서 뿡 가스 배출 한번 시원하게 한 다음에 문방구 다 했었대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0702번 쓰시는 분 국민학교 시절 50원 내고 종이 뽑기 했었는데 1등은 미세하게 표시가 났거든요. 그래서 1등을 너무 많이 뽑아서 사장님께서 저 몰래 불러서 1등 뽑지 말라고 용돈 주시고 그러셨네요 하고 추억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오늘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0: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내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이 하지라고요?
1: 네,
0: 네, 하지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1: 하지, 한자로 하는 여름하, 지는 이르지. 그러니까 여름에 이르렀다.
0: 아.
1: 이런 뜻이에요.
0: 네.
1: 이 얘기 어제 오늘 좀 시원하긴 하지만 요즘 엄청 더웠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사람들이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이제 여름이라고.
0: 이미 얼마 전부터 너무 더웠죠.
1: 너무 더웠죠.
0: 네. 네.
1: 근데 어쨌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낮이 가장 긴 날. 오늘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0: 네.
1: 오늘 낮 길이가 무려 14시간 45분이더라고요.
0: 14시간 45분이요?
1: 네, 45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이제 밤이겠죠?
0: 그러네요.
1: 밤이 가장 짧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낮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하지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날로 그만큼 지표면에 받는 열량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0: 네네.
1: 이제 이렇게 열이 막 쌓이면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 이 얘기 하면서 저도 막 본격적으로. 예, 근데 아무튼 뭐 더운 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또 햇볕이 비춰줘야 곡식도 여물고 열매도 잘 익을 테니까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0: 그러니까 너무 덥긴 해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햇빛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죠. 오죽하면 과거에는 태양을 숭배하기까지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알고 네. 있음에도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기후 시스템 붕괴로 굉장히 과하게 덥긴 하죠.
0: 네.
1: 근데 그나마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비가 내렸잖아요.
0: 네. 네,
1: 저는 이 비를 때마침 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0: 때마침 비요. 왜요?
1: 왜요? 네. 하지까지 비가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침 정말 때마침 비가 네. 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망종 얘기하면서 그때도 비가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마침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절묘하죠. 그래서 때마침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아무튼 이렇게 참 절묘하니까
0: 네.
1: 이제 이렇게 계속 적절하게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행자님은 하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0: 하지하면은
1: 배우세요?
0: 하지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감자.
1: 그러니까
0: 네.
1: 그죠? 하지 감자. 하지에 감자 캔다 그래서 하지 감자 이게 되게 유명한데 감자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감자 맛있죠.
1: 네. 어떤 감자를 가장 좋아?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0: 감자 부친 게 되게 좋아요.
1: 저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쫄깃쫄깃.
0: 지금 매주 해 먹고 있어요.
1: 그러시구나. 네. 하지 감자를 이제 구입하신 거죠?
0: 아, 네. 누가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
1: 바삭바삭.
0: 감자. 왜 하지 감자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1: 알겠죠.
0: 정말 삶아 먹어도 포슬포슬하니 너무 맛있고 뭐 저는.

0: 마늘 부쳐 먹어도
1: 쫀득쫀득하니 맛있고. 네.
0: 저도 감자 무지 모든 감자를 다 좋아해요. 말씀하신 그 찐 감자, 뭐 감자전, 감자 옹심이, 네. 감자 떡도 아시죠? 네네.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뭐 봄에 심은 감자를 이제 하지 무렵에 캐는데 정말 맛있고. 그렇죠.
1: 네. 감자는 이제 땅에서 자라잖아요.
0: 땅 속에서.
1: 네. 네.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이 땅속 동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지렁이인데 지금 뭐 지렁이 구조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0: 지렁이 구조대가 떴어요. 네. 여기 이제 금요일 토요일 비 오면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 걷긴 한데 저는 네. 걷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인도에 보면 지렁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네. 특히 이제 비 오고 이제 비 온 다음 날 요럴 때 보면 사람들 그 발에 밟혀 죽은 지렁이들 맞아요. 꽤 보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살아있는 지렁이가 이렇게 인도에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서 흙 있는 대로 이렇게 보내줘요.
1: 네네네.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밟혀 죽은 애들 보면 밟히기 전에 옮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러네요.
0: 살릴 수 있을 텐데 네. 하는 아쉬움이 들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도시는 대부분 흙이 없고 아스팔트거나 네, 뭐 다른 걸로 덮여 있잖아요. 네. 얘네가 잘못 나오면 지렁이가 밟혀 죽든 말라 죽든. 그래서 이제 이 기류의 지렁이를 구조하자라는 한 환경단체들이 그런 의미에서 구조대 꿈틀단을 모집했어요.
1: 이름도 꿈틀단이에요. 네, 지렁이.
0: 네, 지렁이 하면 사람들이 좀 징그럽다는 느낌을 먼저 봤는데 네. 꿈틀단 그럼 왠지 좀 귀여운 느낌도 예. 있죠. 그렇죠. 네. 네, 저는 평소에 늘 이제 지렁이에 관심 많고 그러던 차에 이런 프로젝트가 뜨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1: 아니 사실 길 가다 지렁이 되게 많이 봐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 있는 지렁이도 많이 보고 또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도 또 밖에 나와 있는 경우 맞아요. 많이 보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막대기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풀로 던져준다, 뭐 풀레 이렇게 네네네. 준다는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이후로 그런 지렁이를 보면은 좀 구조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구조대라고 아까 꿈틀단 얘기하셨는데 요 꿈틀단 미션이 있을까요?
0: 미션이 있어요. 네. 미션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사람이 다니 밟힐 만한 곳에 있는 지렁이를 옮겨주는 거. 근데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걸 이제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네. 우리 체온 때문에 지렁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네. 지렁이가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이 마르면 죽어요. 네. 그래서 마를 것 같은 이제 지렁이가 보인다. 그러면 물을 좀 부어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데 그럼 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네. 네. 구조단들은 작은 물병을 갖고 다니는 게 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병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정말 그 왜 이렇게 아기들 물약 같은 거 먹이는 네. 통 같은 그 정도도 충분히 네.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지렁이 하면은 사실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0: 그쵸.
1: 좀 이렇게 피해 가거나 네네. 이랬는데
0: 그래서 요 네. 구조단을 이제 모집은 끝났어요. 1차.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 구조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요런 방송을 통해서 또 마음을 좀 내시는 분들은 지렁이를 보면 네. 조금 더 이제 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합니다.
1: 네. 지렁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려주는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정답자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최원영 작가의 신간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지난주에도 퀴즈 내시고 또 많이 네.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퀴즈는 어떤가요? 어떤
0: 제가
1: 문제예요?
0: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이 퀴즈가 제일 고혹여기에 곤혹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그래서 아무튼 또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살짝 들기는 한데 뭐 할 수 없어요.
1: 네.
0: 하지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그냥 저기 주관식이어도 다 쓰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고구마, 2번 감자.
1: 네. 하지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1번 고구마, 2번 감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몇 번째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뭐 제안하실 거 있으세요?
0: 이 딱히 없는데 그냥 네. 진행자님 마음에 드시는
1: 그러면은 요 정답에 맞는 요 채소 이거를 네네.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지 이런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뽑아서
0: 우와.
1: 네 최원영 작가님의 신간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문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환경단체가 한국 야구

0: 전에 KBO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그 진행자님은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0: 네. 가본 적 있죠.
1: 여러 번 있으세요?
0: 네. 한 두세 번. 오, 네. 네. 요즘엔 야구장 가기 힘들어요.
1: 아, 그래?
0: 네.
1: 왜요?
0: 표를 구하기 힘드니까.
1: 아, 힘들어서? 네. 그만큼 야구팬이 많아졌다는 네. 얘기네요.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야구장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학생 때.
0: 대학생 때요?
1: 네, 이제 연고전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무튼 연고전을
0: 그럼
1: 이제.
0: 10년밖에 안 되셨겠네요.
1: 네?
0: 대학생 때요?
1: 뭐 그건 왜 10년씩이나
0: 네. 네, 한 5년 전 얘기로
1: 네, 네 잠실 야구장에 갔었는데 전 정말 스포츠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직관하면서 이제 막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0: 가서 보면 재밌죠.
1: 네,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학교가 이겼는지 졌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건 네. 뭐냐면 그때 이렇게 들어갈 때 곰보빵하고 우유를 나눠줬거든요.
0: 아, 그때 아까 제가 10년 전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이 그러니까 아니네요.
1: 아니네. 햄버거라고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나눠줬는데 네.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거 먹는 거. 지금도 생각나는 건 그때 나눠준 그거. 딸기 우유였던 걸로 기억해요. 딸기 우유하고 그 빵을 나눠준 거. 그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야구장에 갔을 때 경기를 직관하고도 내 팀 막 응원하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 먹는 거 굉장히 큰 재미잖아요.
0: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곰보빵이라는 표현에서도 요새는 소보르빵이라고 하는데.
1: 맞아.
0: 네. 어쨌든 요즘에 야구장에 먹으러 가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렇죠. 네.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먹느라고 소비하고 남겨진 일회용품 그 쓰레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0: 근데 저도 야구장 가서 이렇게 뭐 치킨이랑 이런 거 먹긴 했는데 나오면서 그 쓰레기통에 넘쳐난 쓰레기 그쵸. 보면서 좀 죄책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한 일종의 재미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1: 마음이 무겁죠.
0: 일회용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네.
1: 그리고 영화관도 전 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잘 보는데 진짜 그래요. 이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충분히 감동을 막 느끼고 나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통 옆에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 보면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5일에 KBO 건물 앞에서 KBO와 구단은 야구장 쓰레기 감축에 책임 있게 나서라 이러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예요.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네. 전국 프로야구장 내에 식음료 매장 대부분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 인기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거기 비례해서 내지는 또 훨씬 더 경기장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KBO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진짜 요즘 야구 제가 앞서도 뭐 표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었는데 뭐 천만 관중 시대를 넘어서 정말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인기를 실감하는 게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그 팀 유니폼 입은 시민들 네네.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그 인기가 굉장히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0: 근데 이런 인기 뒤에 또 일회용품과 폐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그 팬들이 야구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응원하고 네. 근데 나오면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안고 경기장을 나서야 하는 현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근데 바뀔 곳이 야구장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영화관 또 어디가 있을지 청취자분들께서 댓글로 제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환경운동연합이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전국 9개의 프로야구장 안에 있는 351개 식음료 매장 중에 349곳 그러니까 이게 한 99.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음료컵, 음식용기, 그릇, 소스통은 물론 네.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 취식하는 도구까지 야구장 내 식음료 전반이 그냥 일회용품으로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편리함과 즐거움, 이 대가가 또 쓰레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야구팬이 모여 만든 환경단체도 네. 다회용기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고요?
1: 네. 저도 이번에 이거 이제 네.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크보풀이라고 있더라고요. 크보풀이라는 데가 지속 가능한 야구를 위해 행동하는 야구 팬들의 모임이래요. 너무 훌륭하죠. 네. 단지 그냥 이분들은 그냥 스포츠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이제 크보풀 관계자에 따르면 네. 작년에요 대전에 있는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했나 봐요. 그랬더니 회수율이 96%에 달했다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회수

0: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느냐. 팬들에게, 야구 팬들에게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식이 편리하다면 팬들의 참여는 자연스레 확산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1: 회수율이 96%면 되게 높네요.
0: 거의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반납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1: 그러면은 이거는 팬들의 참여 의지도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말씀하세요.
0: 바로 네. 그 점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환경운동 연합이 KBO와 각 구단에 요구한 내용이 네 가지 정도인데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야구장의 폐기물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해라. 그 다음에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재활용률은 얼마인지를 공개를 하라.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음수대를 설치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고 분리배출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음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막 그 야구를 하는 계절에는 또 덥기도 하고 네. 목이 많이 말라요. 생수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파는 게 생수밖에 네. 없다면. 근데 만약에 네. 음수대를 설치한다면 팬들이 텀블러 들고 가서 계속 물을 리필해서 마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줄일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예. 네. 최근에 네. 최근에 잠시 야구장 쓰레기가 급증했다 이런 보도도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네. 그 취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5년까지 잠실 야구장 관중 수는 37% 증가했는데 네. 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무려 132% 급증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되는 정말 네. 이렇게 그 관중 수보다 훨씬 넘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분리배출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보면 네네.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함 이런 건 대체로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야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품목들 그러니까 종이류, 비닐류, 투명 페트병 그다음에 음식물 잔반 이런 걸 좀 세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1: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 실천할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한 것도 있는 거네요.
0: 그쵸.
1: 네네.
0: 그러니까
1: 네.
0: 음수대 설치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체계만 좀 갖춰져도 지금 나오는 그 쓰레기 발생량을 전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목표도 세우고 얼마나 폐기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재활용률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공개를 하고 네. 그러니까 구단이나 KBO에서 공개를 안 하면 야구 팬들이 지금 이 쿠버풀처럼 지금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앞서 그 다회용기 컵 회수율이 96%가 네. 됐다는 거는 정말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실천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0: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것도 일회용품이야? 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안에 다 그러니까 그래, 네. 야구는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구장 음수대 설치나 뭐 이런 좀 시스템이 마련되면은 우리 팬들은 할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정답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리법도 보내달라고 네네네. 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시원한 가을님 너무 쉬워서 안 맞출래요.
0: 그러지 마세요.
1: 네. 네. 아 그리고 너무 많이 보내줘서 어떻게 뽑아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눈에 띄는 문자가 있어서 3258번 쓰시는 분이 정답 2번 감자. 감자 좋아하시는 암투병하는 삼촌께 보내드렸어요. 오, 하고 이렇게 주셔서 자, 네. 이분을 이제 뽑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참 그냥 넘기기 아까운 문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음번엔 조금 더 수량을 늘려서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작가님 괜찮으실까요?
0: 모르겠어요. 네. 출판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1: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야구 얘기를 했어가지고 월드컵 네네. 얘기도 좀 짧게 해볼게요. 네네. 지금 월드컵 열기 뜨거운데 네. 월드컵과 관련한 환경 이슈가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0: 그 이번 그 피파 월드컵에서 나이키가 제작한 대표팀 유니폼이 네. 100% 섬유 폐기물로 제작한 거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옷에서 다시 실을 뽑아서 새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지금까지 이제 재활용 그 의류 재활용은 아마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재활용은 그 섬유를 헌옷에서 그 섬유를 이렇게 막 잘라서 잘게 찢고 솜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시 섬유를 만드는 건데 이 과정에 섬유가 많이 손상이 가요. 네네. 그래서 새 섬유를 추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전한 재활용 아니고 이게 이제 물리적 재활용인데 또 하나는 화학적 재활용 그래서 많이

0: 원자 단위로 되돌린 다음에 네. 이걸 가지고 새 옷의 원료가 될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오 정말 이거는 정말 의류 재활용 되겠네라고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의류 재활용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그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라 그래서 네. 진짜 저가에 엄청나게 그렇죠. 과잉 생산하는 네.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유행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그 폐기물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 문제로 돌아가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렇게 뭐 나이키를 비롯한 그 의류 기업들이 말하는 홍보하고는 굉장히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괴리가 있느냐. 네. 이제 이렇게 옷에서 그대로 폴리에스터를 가지고 다시 옷을 만들려면 네. 온전히 폴리에스터로만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혼방 같은 거 면이 네. 들어간다던가 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염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폴리에스터인 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가려면 이 의류 쓰레기를 줄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 단계에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처럼 이렇게 저가로 무한히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요 부분을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문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의류 이런 쪽을 좀 비판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거 굉장히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네. 결국에는 저희가 옷 소비하는 것도 조금 자제하고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원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산이와 레이나가 부르는 한여름밤의 꿀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반가운 이름일 것 같은데요. 라이오넬 리치입니다. 네.
0: 그니까요.
1: 실제로도 리치한 분이고 굉장히 가쁘고.
0: 네, 아 그렇구나.
1: 네, 네,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싱어 송라이터입니다. Endless Love, Hello, Say You Say Me.
0: 그니까요.
1: 네, 그리고 이제 뭐 We Are the World라는 곡 마이클 잭슨과 함께 또 공동 작곡을 했었던.
0: 리치할 수밖에 없는.
1: 리치할 수밖에 없는. 네. 특히 저작권 시대에. 이 라이오넬 리치가요, 최근에 이 AI 시대를 맞아서 여기 이제 대응하는 의미로 자신의 노래 속에 있는 주요 구절, 목소리에 대한 상표권을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아, 보통 노래나 그죠? 곡을 네. 이렇게 저작권 하는데
1: 네.
0: 목소리, 그것도 어느 주요 구절의 목소리에 대한 상표권을 출연했다고. 네. 특이하네요.
1: 맞아요.
0: 네.
1: 특이한 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이었고요. 미국 특허 상표청 여기에 4건의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전 세계 팝 팬들이라면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0: 네.
1: Hello, is it me you're looking for?라는 부분, 이 네. Hello라는 곡의 핵심 구절이죠. 그리고 Say you, say me라고 하는 또 그 네. 노래의 핵심
0: 들어도.
1: 구절이죠.
0: 네.
1: 또 이 커머더스라는 그룹 출신인데 이 커머더스에서 또 라이오넬 리치가 만들고 직접 불렀었던 네. 또 최고 히트곡 Easy라는 곡이 있습니다. Easy의 또 핵심 구절이죠. Easy like Sunday morning이라는 부분, 또 본인의 솔로 시절 또 히트곡입니다. All Night Long이라는
0: 네.
1: 이 부분들이 이제 총 4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라이오넬 리치의 지식재산권 대리인에 따르면요, 이번 상표 출원이 개별 노래 가사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AI 시대의 유명인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을 모색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0: 이 라이오넬 리치의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출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가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배우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런 가사나 뭐 멜로디나 네. 편곡이나 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권리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특히나 이제 많은 뭐 리메이크를 넘어서 리믹스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어떤 AI를 통한 새로운 합성 같은 것들로 네. 이런 많은 예전에 중요한 뭐 노래 구절이 됐든 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형이 되다 네. 보면은 아마 이 원곡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교묘하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 라이오넬 리치의 전성기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보다는 그 이후의 세대가 이런 밈 같은 짤 같은 형태로 많이 소화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아무리 Hello, is it me you're looking for?를 변형을 했어도 아 이거 라이오넬 리치 걸 변형했구나 이런 인식조차 없을 수가 있고
0: 네.
1: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도 당연히 점점 더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0: 네, 라이오넬 리치 어떤 음악가인가요?
1: 1949년생이고요. 미국 엘라베마주의 터스키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군인이었고 네. 모친은 교사였었고요. 할머니가 클래식 피아니스트 출신이에요. 이 특이한 건 어려서부터 테니스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1: 테니스. 네, 테니스 하면은 또 그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울리도 원래 이제 테니스 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상 입어서
0: 아.
1: 드러머로 전향한 케이스인데
0: 네.
1: 이분도 테니스를 잘해서 고교 시절에 이미 테니스 선수로 활약을 했고 대학교도 테니스로 갔어요. 테니스 장학금 장학생으로
0: 와.
1: 대학교 들어가서

0: 터스키기 대학교 들어가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부전공 회계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초에 꿈은 또 성공의 집안이었거든요. 성공의 신부님이 되는 게 또 꿈이었습니다.
1: 감이 안 잡히는 분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호기심도 많고 재능도 많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그래도 최고의 재능은 음악적인 재능이었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 여러 R&B 장르의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요. 특히나 1968년에 이 밴드 커머더스 이게 이제 터스키기 대학교 1학년생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던 밴드인데 이 커머더스에서 보컬 겸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팀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전설적인 음반사죠. 모타운 레코드. 여기 마이클 잭슨 있었던 네. 잭슨 5도 모타운 레코드에서 활동했었는데 모타운 레코드 들어가서 심지어 잭슨5 공연 팀 멤버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1: 네.
0: 이 커머더스도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이 중심에 바로 라이언을 리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카리스마, 작곡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브릭하우스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건의 상표 출원 곡 중에 하나인 Easy라는 곡, 또 Three Times a Lady, Still 이런 곡들이 히트를 하면서 인기 그룹에 올라서게 됩니다.
1: 코모더스, 그러니까 라이오넬 리치는 처음부터 그러면 조금 주목을 받았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맞아요.
1: 원래 R&B 그룹 멤버로 시작했는데 또 팝스타로 올라섰다고요.
0: 네, 맞아요. 이제 뭐 코모더스 시절부터 뭐 낭중지추죠. 보컬도 하고 뭐 작사 작곡 능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 수도 없는 솔로 그 솔로로 너 독립해야 된다. 커머더스 나와서 이런 네. 얘기를 들었겠죠. 이 발판이 된 게 1980년에 케니 로저스라고 하는 뭐 전설적인 컨트리 또 싱어죠.
1: 네.
0: 이분한테 레이디라는 곡 써준 것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그 당시만 해도 R&B 팝 그룹의 흑인 가수. 그런데 백인 컨트리의 곡을 써줘서 이걸로 차트 정상을 차지한다. 이런 이례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내서 주목을 받게 되고요. 음악계에서.
1: 네.
0: 그리고 1981년에 이제 중요했던 것이 영화 끝없는 사랑이라는 작품. 이 작품의 주제곡을 이제 만들면서 이걸
1: 네.
0: 또 직접 다이애나 로스랑 듀엣으로 불렀어요. 이 곡이 바로 Endless Love라는 곡인데 이 곡이 굉장한 성공 거두면서
1: 네.
0: 또 라이오넬 리치라는 솔로 그 스타로서의 어떤 인장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1982년에 첫 솔로 앨범 그리고 83년에 솔로 2집 Can't Slow Down이라는 앨범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그래미 어워즈에서 지금도 그래미 최고의 영예는 올해 앨범상인데요.
1: 네.
0: 이 올해 앨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함께 후보에 올라서 이제 경쟁했던 작품들이 프린스의 퍼플 레인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 이건 전설적인 명반들이거든요.
1: 네.
0: 이거 다 누르고 1985년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바로 이걸로 받게 되죠.
1: 대단하네요.
0: 네. 그리고 지금 뭐 월드컵 시즌이라서 뭐 개막식, 폐막식 이런 데 또 K-POP 스타들 출연한다 이런 게 화제인데
1: 네.
0: 1984년 LA 올림픽 폐막식에 라이오넬 리치가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바로 All Night Long이라는 곡 이번에 출연한 네 건의 상표 중에 하나죠. 여기 들어있는 All Night Long이라는 곡을 또 부르기도 했고요.
1: 네.
0: 또 뭐 Hello, Say You, Say Me 또 아까 말씀드린 We Are The World 같은 곡들 만들고 부르면서 80년대 최고의 팝스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1: 이분은 계속 전성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아요. 이분이 만약에 네. 춤까지 췄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클 잭슨이랑 정말 뭐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겨뤘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분이 또 춤까지는 그렇게 재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도 있고
1: 그러네요.
0: 자기만의 또 영역을 개척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들어야 될 노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첫 곡은
0: 네.
1: 뭘 들어볼까요?
0: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의 주제곡입니다. Endless Love라는 곡이고요. 남녀 듀엣곡의 뭐 정말 교과서와 같은 곡이에요.
1: 네, 그러네요.
0: 진짜 이
1: 네.
0: 요즘에 남녀 듀엣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낮은 시대이긴 한데 아마 Endless Love라는 곡을 전혀 모르는 요즘 세대에게도 사실 남녀 듀엣곡이 워낙에 교과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후대에 나온 수많은 남녀 듀엣곡들의 제가 볼 때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던 곡이다.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작품 81년도에 정말 뜨거운 작품이었었는데 당대의 책받침 여신이었습니다. 브룩 실즈 주연
1: 네.
0: 영화로 정말 국내에서도 아주 큰 인기 끌었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연출했었던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 이 라이오넬 리치한테 처음에는 멜로디를 너무 잘 쓰니까 이 주제곡 테마를 그냥 연주 부분을 작곡을 해달라고 주문

0: 추천을 했는데
1: 네.
0: 라이언 리치가 너무 좋은 곡이 떠오르는 바람에 결국엔 설득을 해서 이 다이애나 로스와 듀엣을 해서 이 듀엣곡으로 완성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1: 듀엣곡을 하기 잘했네요. 지금 와서
0: 정말
1: 보니까.
0: 잘했죠. 예. 이후에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가 이거를 리메이크를 합니다. 루서 밴드로스와 머라이어 캐리도 함께 또 했었고요.
1: 네.
0: 또 라이언 리치 본인도 샤나이아 트웨인 같은 가수랑 함께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도 했고요.
1: 네.
0: 정말 남녀 듀엣 하면은 항상 누구나 바라는 최정상의 곡
1: 네.
0: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남녀 듀엣의 교과서라고 하셨는데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부르는 Endless Love 듣고 올게요.

0: 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부른 Endless Love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네. 라이오넬 리치 목소리 지적재산권 출원했다 이 얘기 들으시고서는 경운기탄 풍경님은 마이클 잭슨은 추임새도 저작권 보호 받아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1: 그러게요.
0: 네. 네.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1: 독보적이죠.
0: 네. 네. 그리고 라이오넬 리치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라이오넬 리치가 한국과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1: 네. 최근에도 인연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가수 성시경 씨가 이제 본인의 채널에서 많은 곡들을 커버를 합니다. 가요도 하고 뭐 팝송도 하고 하는데 네. 바로 이 곡 방금 들으신 Endless Love를 그 커버를 했었어요. 어. 인도네시아 가수 라이사와 함께 이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라이오넬 리치가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0: 어, 그래요?
1: 네. 이 매우 짧고 강렬한 Love It. 어. 마음에 든다라는 네. 댓글을 남겼는데 이제 성시경 씨가 너무 흥분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막 동그라미를 쳐서 뭐 한국말로 선배님 이렇게 오. 막 쓰고
0: 너무
1: 느낌표
0: 영광일
1: 쓰고 예. 네. 밑에다 또 그 영어로 뭐 너무 영광이다 이런 댓글을 또 대댓글을 남겨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0: 네.
1: 작년에 또 화제가 됐던 OTT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K-POP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어. OTT에서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영미권 팝 가수들이 K-POP 가수들하고 경

0: 경쟁하고 협업하는 고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메건 디스텔리언, 뭐 스파이스 걸스 보이스투맨 멤버들이 K-팝 그룹들하고 이제 함께 경쟁하는 이런 컨셉트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공동 총괄 프로듀서가 라이오넬 리치였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2021년에 이미경 CJ 그룹 부회장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라이오넬 리치랑 직접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이런 프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요라고 해서 이 발전이 돼서 지난해 공개가 됐던 게 바로 됐었던 것이 K-POP라는 또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1: 라이오넬 리치가 그 아메리칸 아이돌의 오랜 심사위원이기도 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런
0: 맞습니다.
1: 연도도 이 K-POP에 참여하게 된 계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 맞아요.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1: 네.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0: 라이오넬 리치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Endless Love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기록을 하면서 이 커머더스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라이오넬 리치라는 이름을 좀 각인시키기 시작했고 또 솔로 앨범 첫 번째 앨범에 트룰리라는 곡으로 또 빌보드 정상에 또 한 번 올랐고 이 집에서는 두 곡이 또 빌보드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All Night Long이라는 곡 그리고 지금 들으실 헬로라는 곡. 이 곡으로 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릅니다. 이 헬로는 다가가지 못하는 상대,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애타게 짝사랑하는 여보세요.
1: 네.
0: 나야 뭐 그 소주 한 잔이 아니고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 혹시 나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그녀를 애타게 바라보는 이런 그런 노래인데 이 뮤직비디오도 되게 재밌어요. 이 라이오넬 리치가 직접 발연기에 도전을 하는데 대학교 강사 역할로 나와요. 근데 그 수업 듣는 학생 중에 하나를 남몰래 짝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끝에 가면 결말 부분에 이 학생이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를 합니다. 그 강사를. 그런데 이 조소, 이 조각을 빚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라이오넬 리치의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뮤직비디오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1: 뮤직비디오 보고 싶은데요. 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듣고 올게요.

0: 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듣고 왔습니다. 차와 음악님, 헬로 뮤비의 라이오넬 리치 연기 발연기 아닌데 너무 박하시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연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얼굴이 어색했던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0: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Endless Love은 81년 영화 끝없는 사랑. 예, 나왔던 노래고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곡은 영화 주제곡으로 발표가 됐는데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 트로피를 거머쥔 곡입니다. 85년 영화죠. 백야라는 곡 영화에 삽입이 됐었던 Say You, Say Me라는 곡 준비했어요.
0: 네.
1: 뭐 백야라는 영화는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훌륭한 영화였었지만은 또 삽입된 곡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대표적인 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 콜린스가 이 Say You Say Me라고 하는 들으실 첫 구절 이 네. 부분을 이번에 상표권을 또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끝곡으로 들으면서 희민의 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12, 주말엔 CBS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박세익 대표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보균입니다.
1: 우리는 모두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2: 네, 이분 도움 많이 주시는데요. 이분이 도움을 어떤 분한테 주시고 싶으냐면은 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원하요?
3: 원하죠. 원하죠.
2: 네,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좀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분입니다. 예. 네.
3: 이분. 저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2: 제일.
3: 우리 동학개미의 스승님으로 불리고 계시는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십니다.
1: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사실 뭐 우리 박세익 팀장님 저보다 범균 형제가 더 많이 보고 싶어했던
1: 주작도자
2: 여의도의 현인 갓세익 제 알고리즘계의 유재석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0: 아 잠깐만 왜 본인이 그렇게 설레었고 왜 알고리즘에 우리 배 대표님이 영상이 많이 뜨는지 좀 본인이 왜 그런 거예요?
2: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미로서 또 항상 열심히 활동하는데 저희 개미들의 등대 같은 분이세요.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너튜브를 키시면
0: 이분의 영상이 다 소개
2: 매일 나오신다 보시면
0: 돼요. 아, 그러시군요.
2: 짧게 길게 뭐 다 나옵니다.
3: 아, 채널을 갖고 계신 거예요?
1: 아, 채널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채널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른 여러 경제 유튜브에서.
0: 경제 TV에서.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2: 다 나오신다 보면.
0: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을까요?
1: 그게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하필이면 제 나이 50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말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을까?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주셨구나. 좀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게 바로 2020년 코로나 직후였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 범균 씨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때는 선수들은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사야 되겠다고 하면 가서 그냥 바로 얼마예요? 15억 5천? 아 그냥 살게요 하면서 사잖아요.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 근데 약간 소심한 분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10억 보고 왔는데 10억 5천이면 10억 되면 연락 주세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다가 걸어놓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 막 조사하지를 않고 이제 걸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떨어질 때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돼요.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올라가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떨어지면 사게끔 밑에 걸어놨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폭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30조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2100, 2200 하던 코스피가 1430까지 빠지는데 두 달도 안 걸렸거든요. 외국인이 거의 융단 폭격을 했었죠. 그 주식을 밑에 갖다가 걸어놨는데 마구마구 사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야 이거 잘못하면 경제가 망가지면서 1400이 아니라 1100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아닌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방송국 MTN 한국경제 TV
0: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1: 일부러 연락해서 지금 여기서 1100 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2019년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다라고 했고요. 경제 주권은 언제 잃었느냐? 우리가 IMF 때. IMF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였다가 40%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가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 100배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지분의 절반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뺏겼느냐? IMF 때.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금융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그 우량한 주식을 완전히 헐값에 사는 거예요. 뭐 PBR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순자산 대비해서 거의 45%나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게 코로나 대폭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거는 잘 사셨다는 거죠. 개인분들 막 사셨는데 네.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예.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나 뭐 주식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엄청 작년에 걱정되셨잖아요.
2: 네네. 지금도 매일 예. 삽니다.
3: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하도 많이 나오시길래 예. 섭외를 받아서 나온.

0: 본 줄 알았더니 스스로 굳이 이거를 알리러 네. 막 방송국에 가셔서 알리시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1: 그때 당시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폭락하면요 강세론자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2: 그렇죠. 네.
1: 언론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뭐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2: 그죠. 아, 그래요?
1: 예, 조회수가 높아지고.
2: 아, 그래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서는 더 자극적인 얘기, 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누르게 돼요.
0: 아 진짜?
2: 그래요?
3: 왜냐면 비건적인 얘기를 해요. 내 돈이 여기까지만이라도 그럼 다행이다라고 본점 생각을 하거든요.
2: 사람이 원래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도
1: 좋은
2: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1: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은 네. 네. 위험이 생겼을 때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DNA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달리기도 안 빠른데 위험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홍수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고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 DNA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얘기에 더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찾아보게 되고.
2: 맞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한
1: 맞습니다.
2: 사업이기 때문에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터뷰 보니까 우리 대표님은 이 자본시장의 이 모든 메커니즘도 하나님이 주신 메커니즘이다라고 고백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맞습니다. 영감일 텐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뭘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뭘 자꾸 얘기 정말 말 많이 보통 이정수 씨가 보통 게스트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범규 씨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 아 오늘은 네. 거의 저를 위한 특집입니다. 네.
2: 제가 볼 때 녹화 끝나고 바로 갔어요.
0: 네.
2: 붙잡으면 뭐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2: 어릴 시절부터 교회는 다니셨던 거고요.
1: 어릴 때 네. 제가 삼형제의 둘째인데요.
2: 네.
1: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그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신데
2: 네.
1: 그때 저만 교회를 보내셨어요.
0: 오. 네.
1: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 온천동이라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그 미남노탈이라고 거기 보면 동네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2: 네.
1: 어릴 때 그 동네 제일 침례교회를 다녔었어요.
2: 예.
1: 그런데 뭐 신앙심이나 어떤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뭐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2: 예.
1: 뭐 중학교 때는 또 다른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근데 희한하게도 고등학교를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동네 고등학교라든지 뭐 내성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 사는 데 동네랑 좀 멀리 떨어진 연산동에 있는 분일 고등학교라는 데가 배정이 된 거예요.
2: 네.
1: 네. 그러면서 또 분일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네, 아침마다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2: 미션스쿨이에요?
1: 네, 미션스쿨이었는데
2: 분일이니까
1: 예. 예, 하나님의 얼굴
2: 예, 예.
1: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증오하게 됐었죠.
2: 왜요?
1: 왜냐하면 그 친구 영화 예, 보시면
2: 예.
1: 이제 이렇게 잡고 볼때기 잡고
0: 너그 예. 아버지 뭐 하시노?
1: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막 예, 예. 때리잖아요.
2: 예, 예.
1: 좀 전에도 오늘 희한하게 예.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예. 밥을 먹고 왔는데
2: 예.
1: 오늘도 또 선생님한테 맞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크리스천 학교인데. 네.
2: 아니, 그건 뭐 어쩔 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3: 그때 뭐 시대 분위기가.
2: 그럼, 그럼 안 때리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1: 그래서 그때 시대 분위기가.
2: 그렇죠, 그렇죠.
1: 그때는 뭐 정말 손지금이나
2: 아, 그럼요. 저희 지각만 해도 맞았는데요.
1: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지각 30초 때문에 한 30대 맞았다는 그쵸? 친구가
2: 그럼요.
1: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마음 자체가 좀 반항심이 많은 네. 그런 나이인데 선생님들이 되게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고 뭐 그랬었었죠.
2: 네. 네,
1: 그랬다고.
2: 예. 거기서 미션스쿨은 보통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죠, 성경에.
1: 예.
2: 근데 좀 성경이 좀 와닿던가요, 말씀이 그 당시에?
1: 의심이 너무 많았었죠, 저는.
2: 네.
1: 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2: 예.
1: 파도에 잠잠해져라.
2: 네.
1: 그런 얘기들은 정말 뭐 당군신앙처럼 와닿았으니까
2: 네.
1: 믿지를 못했었고요. 그게 믿게 된 계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2: 예.
1: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2: 아, 얼마 전까지 계속 의심하셨어요?
1: 네. 7년.
2: 아 정말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1: 네, 교회를 또 중간에 94년 5년도에는 제가 유학 준비를

0: 때 예. 똑같이 공부하는 분이 아, 교회를 가고자 해서 예. 그때 되게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예. 그럼 이제 뭐 버스 안에서도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네. 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믿고요. 아. 네, 잘 믿음이 우리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지구과학이나 과학 이런 거 네. 좋아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아,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런 걸 못 믿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중에 그 믿음이 생기고 봤더니 아, 만류 인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1: 예. 뭐 계기가. 크리스천들을 볼 때도 조금 시선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좀 이상하게 봤겠네요. 교회를 추석하면서도.
0: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믿으니까요.
1: 예, 그러니까.
0: 그런 걸 믿는 분들이 좀 예, 예. 이상해 보였는데. 예, 예. 하나 또 이상한 점은 예, 예.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예.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했었어요.
1: 저는 이단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상하거든요. 이단에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니까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0: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으셔가지고 예. 분명히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예. 교회를 다니다가 네.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다가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와이프를 제가 소개했는데 제 친구도 완전히 이제 뭐 크리스찬의 기억자도 안 들어가는 네. 그런 존재였다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한 5, 6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연락이 없다가 예. 그 친구도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긴 했었는데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빠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 오랜만이야 어떤 일이야 했더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집사람 보고 뭐 그건 내 친구 알지 하면서 근데 친구가 전화 와서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교회를 가자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원칙이거든요.
1: 주식도 그런 겁니까?
0: 예, 그런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2: 갈까 말까 할 때 가라.
0: 살까 말까 할까
3: 반대죠? 네.
2: 정반대죠. 갈까 말까 하면 안 가요.
1: 안 가지.
2: 위험해요. 네.
0: 그래서 뭐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교회 가자는데 그럼 가자 해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닌지 그러고 나서도 한 3, 4년 지났을 때였는데요. 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질이 엄청 급해요. 네. 뭐 하남에 있는 교회를 가더니 한 4주 다니더니 아, 세희가 여기 아닌 것 같아.
1: 제가 저러고
0: 네, 마치 주식하듯이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북가좌족에 있는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그 교회를 한 5군데를 한 넉 달 동안에 막 돌아다녔어요. 예. 그런 얘기를 또 저희 업계에 있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축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 아들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아 미안한데 여기 이 형님 다니는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어서 예. 아들하고 같이 교회 가기 위해서 예. 내가 여기 좀 갈게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예. 그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예. 꽤 오래 다니는데 다닐 때 이제 거의 한 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동안에 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녔냐면요. 예. 저희 주식 바닥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영혼이 타락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1: 그렇겠죠.
0: 돈을 다루니까 예. 돈을 쫓으면 아무래도 그죠.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이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나냐 안 나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을 만날 때도 기준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제 재테크 스승 되는 형님이 저한테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이 업계는 그렇게 영혼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네.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으면 그나마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어릴 때는 더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네. 집에. 그래서 일주일마다 목욕탕 가서 목욕하지 않았어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매주 선데이마다 가서.
0: 예, 예, 맞아요. 목욕탕

0: 일주일마다 가서 예, 그때 이제 머리 감고 했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 이 일주일 동안 타락하기 쉬운 이 마음을 아. 교회에서 그래도 영혼을 목욕한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네.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장외 기업이나 이렇게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네. 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도 작고 네. 좀 불안하죠.
2: 그죠. 네.
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회사라서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야, 이 괜찮은 회사가 아닌 거예요.
2: 네.
0: 예, 보니까 적자도 뭐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갔는데도, 믿었던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책임감.
2: 그렇죠.
0: 괜히 내가 이거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또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닌가.
2: 네.
0: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일은 그 고객 자금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또 그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고 늦게 잤는데도 막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0: 그때
2: 그렇죠.
0: 불면증이 아
2: 그렇겠죠.
0: 이런 게 불면증이구나.
2: 그렇겠죠.
0: 저는 되게 아침잠도 많거든요.
2: 네.
0: 저는 제가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잠 깨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봤었는데
2: 네.
0: 뭔가를 뭐 저 나름대로 용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2: 네.
0: 그 회사를 어떻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보고 비즈니스도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길래 아, 나중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2: 네.
0: 다른 사람들 거의 다 포기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교회를 가서,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딱 갔는데, 그날 목사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딱 나오잖아요.
3: 네.
0: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 네.
0: 그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아, 해결되는구나라고 딱 느낌이 왔었어요.
2: 예.
0: 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날 아마 예배 보고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 예.
0: 그동안에 뭐, 이제 힘든 부분이 아마 해결되는 것 같다.
2: 예.
0: 네, 해결되는 것 같다 했고, 실제로 그 해결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해결이 됐는데요.
2: 예.
0: 누가 해결을 해줬나 보더니, 인천 중앙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나타나서 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제가 더더욱 이제 확실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네, 그런 걸 체험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잘 안 하는데
2: 네.
0: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집사람도 막 노심초사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예,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점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3: 점지 점지를 네.
2: 기도를
3: 아 용어야 뭐
1: 점지
3: 용어가 뭐 잘못됐나
2: 네. 아니 기도랑 용어가 조금 안 맞긴 하네.
0: 아 그런가요? 네. 점지라는 말은 제가 처음 이렇게 네. 한 것 같은데
4: 보내주세요 그죠?
0: 네. 네.
4: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0: 예.
4: 말 그대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0: 예.
4: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내 생활이나 내 표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일을 네.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이고
0: 네.
4: 세상의 가치도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0: 그게 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2: 네.
0: 어릴 때는 좀 착한 얼굴이었다가
4: 지금도 착하신데
0: 고등학교 때 이 반항기를 겪다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머니께서
2: 네.
0: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다시 막 시작했었던 네. 93년, 4년, 5년 그때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네 얼굴이 돌아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방황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2: 네.
0: 그러고 나서는 요즘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진 게 이 세상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는 것도
2: 네.
0: 알고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2: 그렇죠.
0: 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0: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예. 때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 라고 물었더니 일곱 번에 일흔 번. 예. 일곱 번에 일흔 번 계산해보니까 490번이면 네. 네.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교수의 책에 보면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협력의 진화에서 희한한 걸 그걸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잘 살게 된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오.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고 항상 이용당하고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다가 이 나쁜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 능력자일 경우에 다음에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발전을 한다고 돼 있고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서 계속 배제당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메커니즘이 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해라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그게 오히려 네가 희생해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협력의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네네.
1: 하나님의 메커니즘 자체를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그거 들으러 왔거든요. 네. 그 주식 메커니즘 들으려고 왔는데
2: 선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1: 그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어떤 조건을 바라지 말고 진짜 이제 전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따라온다 네. 이런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2: 잘 듣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1: 와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주고 네. 이렇게 하라고 또 그것도 메커니즘이네요. 하나님 메커니즘.
0: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봉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아니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빼서 시간을 빼서 네.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면 뭔가 희생당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봐지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훨씬 봉사나 기부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더 잘 살구나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쟤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렇게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 사람 내가 응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약간 좀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도 그런 거에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그런 게 있었었는데 불의를 보고도 참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세상은 그런 불안당들이 못 살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 혼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 근데 불안당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0: 잘 사는 것처럼
2: 보이는데 일단 잘 살아요. 일단 그리고 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맨날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수를 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복수는 주의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운전하다가도 화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마음을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뭐 나중에 연락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1: 맞아.
2: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또 하나님의 메커니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거를 이렇게 전문가신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사랑으로 딱 결론을 내시니까 뭔가 주식이 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그 메커니즘대로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조금 생겼습니다.
0: 네. 제가 뭐 우리가 주식 투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적 자유를 얻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한 500억 보셨다고 보자고요?
1: 500억이요?
0: 뭐 500억도 필요 없죠, 사실은.
3: 표정이 확실해요. 표정이.
1: 아, 잠깐만.

0: 세계여행 다니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일하는 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정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1: 많겠죠.
0: 많은데 그게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러면 뭘 얻으려고 했나라고 보면 시간을 얻는 거예요.
2: 네.
0: 결국은 시간을 얻으려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뭐 우리한테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황금, 소금,
2: 지금이잖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막 단타치기 하면서 투기적인 매매하면서 내 영혼이 핍박해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막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2: 네.
0: 왜 하냐는 거죠.
2: 그렇죠.
0: 시간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목적 없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시간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거는 이 생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까? 뭔가 안 주신 것 같잖아요. 엄청난 자산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돼 있는데 말기 암 환자라서 당장 죽게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500억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죠.
0: 예. 아마 500달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2: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산 시간이라는 걸 깨닫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이런 기술적 변화를 막 만들어내는 걸 보고 하나님도 되게 기특하게 보실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근데 이 경제적 자유로 뭐 할 건데 아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건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나한테 주어진 그런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더 성교하는 나라 되어야 되겠습니다.
3: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처럼 주식을 하면 건강한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1: 네. 우리 방규 형제 주식 전문가로서. 네.
2: 아니 제가 오늘 새로운 걸 하나 깨달은 게
1: 네네.
2: 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를 보고 우리는 항상 샀는데
1: 네네네.
2: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주님이 오르케 주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를 기도해보고 사라는 걸 저는 오늘 정말 뼈저리게 좀 많이 느꼈던
1: 네네.
2: 그리고 또 주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삶을 한번 태도를 가져보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
1: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인간은 주식이든 또 최근에 막 살인사건까지 이어졌던 코인이든
0: 네.
1: 뭐 보험이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두려움이 도저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 빨리 뭔가 부를 축적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하나는 또 저희 주변에도 보면 남들이 다 사는데 너는 왜 안 사?
0: 네.
1: 10배라니까? 20배라니까? 뭐 이런 얘기에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두려움 때문에
0: 네.
1: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맞습니다. 또 손해를 보고 결국 결론은 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많은 그 걱정 근심을 더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올바른 투자,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다면 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네. 어떻게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에 내가 주주로서 참여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네. 두려움에서의 자유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경제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려야 올바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믿음이거든요.
0: 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를 것을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0: 네.
1: 팔짱 끼고
0: 네.
1: 어느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또 기업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개미에 쓰고서 많은 사람들의 더 좋은 정보를 주시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군 포항교회 군종목사 이재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빠른 것들을 몇 가지 뽑아보라 하면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 휴무나 공휴일이 지나가는 속도, 후임이 진급하는 속도, 먼저 군대에 간 친구가 전역하는 속도, 옆집 아이들이 큰 속도, 또 그와 반대로 느린 것들을 꼽으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이 지나가는 속도, 내 군 생활, 오래 달리기를 하는 시간, 우리 집 아이가 어른이 되는 시간들. 그리고 한 가지 덜을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속도. 유튜브에서 간증하던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는 듣고 계실까? 그 속도는 괜히 아득하도록 느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충분히 되었다 싶은데,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싶은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 아니 어쩌면 더 비참했을 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느림 혹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답답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때는 다가왔고 심판의 도끼는 벌써 준비가 된 겁니다. 불량한 나무는 설 자리가 없고 곧그 나무는 흔적을 감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요한의 말에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간구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녹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기를, 로마의 군대가 패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적의 군대가 물러가기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대한 힘과 능력과 권능과 위엄으로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말씀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을 요한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이제 저 왕은 내려와서 옥에 갇혀야 맞는 거겠지요. 하지만 옥에 갇힌 것은 왕이 아닌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께서 오실 거야. 오셔가지고 이 옥문을 부숴버리시고 저 악한 왕을 혼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들려오는 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소문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저 예수께서 시골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서 귀신과 싸우고 있다. 병자를 낫게 하신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계신다. 물론 소중한 일이지요. 하지만 요한이 보기에 당장에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가둔 저 못된 왕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시는 게 더욱더 필요한 일처럼 보였지요. 그렇게 있다가 참지 못한 요한이 마침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저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의 속은 아마 바짝 타고 있을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유치하게 의사놀이를 하시고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거창하게 한판 와서 저들과 싸우시라고 요청하는 거죠. 저는 요한의 목소리에서 오늘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거기에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고 남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실 겁니까? 내 감옥은 대체 언제 열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아픔과 인생의 한숨에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만약 맞다면 제가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 기도가 틀린 겁니까?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이제 주님이 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시지만 답은 주지 않으세요? 말씀 21절은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그냥 계속 하시던 일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악귀랑 싸우십니다. 소중한 일인데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가서 싸우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한적한 시골 변두리에서 잡담이나 주고받고 말싸움하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그 모습에 모두가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한참을 그러시다가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으니 내가 맞다 혹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할 텐데요. 주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말씀 21절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니, 보아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지요.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 대목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써주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이란 것은 단순하게 아프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한번 파쇄기에 옷이 갈리고 찢긴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옷의 형체라고 할 것이 없어진 채로 아마 한때 옷이라고 부를 수 있던 것만 거기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찢겨진 모습. 오늘 말씀에서 써주고 있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악귀에 들렸음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딱 이와 같습니다. 찢긴 옷처럼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진 인생. 그 인생들은 그냥 대충 풀이랑 테이프로 찍어 발라서 붙이면 결코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렇게 망가진 옷처럼 보이는 인생들. 아마 거기 있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망가진 인생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쓸모가 없기에 또 가치가 없기에 치워버리고 갈 길을 갔을 겁니다. 바로 그게 거기 모여있던 병자, 힘들어하는 자, 가난한 자, 귀신에 쓰인 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치료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 좋아져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주문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찢긴 인생들, 파쇄기에 갈린 인생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진 인생들, 조각도 아닌 먼지가 되어서 흩날리는 인생들, 그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실과 바늘을 꺼내시는 거예요. 찢긴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십니다. 놓친 것은 없나? 내가 빠뜨린 것은 없나? 그 자리가 맞나? 살펴보실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찢겨진 인생들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이어 붙이는 바느질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이프로 그냥 대충 붙이면 몇초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느질은 원래 느린 법이지요. 한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는 일, 웅크러들고

영혼들의 등을 펴주게 하는 일, 그렇게 조각나버려서 깨어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느리고 더딘 겁니다. 요한과 함께 왔던 무리가 부축입니다. 주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아니고, 병 고칠 때가 아니고, 여기서 그러실 때가 아니라 가서 저 악한 무리와 맞서시고 싸우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힘을 보이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빠르게 보이시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회복에 있고, 성급한 테이프질이 아닌 바느질로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네, 요한이 보기에 주님은 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느림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사랑이었고, 그 어떠한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니 그들 모두가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장 필요한 한 구절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한이 갇혀 있음은 아직 요한을 가둔 권력이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권력이 심판당하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저 구절이 빠져 있음은, 저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음은, 여전히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너희들 스승이 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절망에 빠지는 일은 내가 없기를 바란다. 이쯤 되었으면 예수님의 사회성이 조금은 의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라도 위로하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유언의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대충하고 치워버리시는 분이 아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래 바느질은 느린 법이다. 오늘의 세상을 떠올려 보고 있으면 지금 혹은 당장 신속 빠름 이런 것들이 미덕처럼 다가오는 때입니다. 참 그런데 그와 다르게 주님의 속도나 주님의 일하심이나 주님의 계획하심은 내가 바라는 것에 비교할 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벌써 저기에 가 있는데, 아니면 내 어려움은 이미 너무나 큰데, 난 그래서 이미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또 바래왔고, 간절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실까? 왜 그렇게 조용히 계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하게 망가진 인생이어도 그래서 걸레가 되어서 조각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흩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삶처럼 보이는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가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성품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 보는데요. 한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머지않아. 그리고 마침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기둥이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그 골짜기 가운데 주의 생명샘이 솟아오르는 그 골짜기에 거하고 있을 때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고 꽃들이 피게 하시며 그를 위해 비록 더뎌 보이지만 느려 보이지만 단단하게 우리로 뿌리를 내리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 주저앉아서 옷의 조각들을 모아 모아 하나씩 하나씩 바늘로 꿰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함께 청취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를 우리의 부대와 삶의 자리자리 한 순간순간을 그렇게 단단하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 급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시며 신중하게 그렇게 단단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바라오니 오늘 우리의 걸음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뒤에 서 있으나 그 뒤에 서 있음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위로이며 또 한편에 감사가 될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

0: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어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14번째 메시지 죄에게 종노릇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3: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에 넉넉하고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대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서론가의 침의 15번째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종노릇하지 않는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또 제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 네 장이 저에게는 결정적이었고 또 지난번 우리가 은혜가 죄를 압도해야 한다는 로마서 5장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제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고 6장부터 이제 소위 성화의 과정이 나오는데 로마서의 제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6장부터. 그래서 6장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에게는 오늘 본문은 막 말씀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그냥 깨닫게 하고 막 어떤 섬광처럼 어떤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영혼의 나침반을 오늘 여러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본문은 칭의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인데 칭의는 보혈복음,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 그리고 이 칭의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칭의예요. 결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선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에요. 이 결혼 생활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결혼식을 잘했다고 결혼 생활 보장되거나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요, 사람들이 결혼식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운영 투자를 잘 안 한 것과 똑같아요. 학교에 입학만 하고 학교 생활을 잘 안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잘하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따로 놀지 않도록 칭의와 성화가 따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에 죽은 자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뭐 그리스도인은 뭐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하나를 딱 내리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칭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보혈 복음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능도 남아있고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 시대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고 칭의받으면 육신적으로는 절대 뭐 아무렇게 좀 살아도 되는데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방종적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지만 십자가가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1세기판 이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보세요. 은혜를 알지만 뭐가 없고? 회개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뭐가 없고 삶의 변화는 없고 영적 체험을 말하지만 말씀 순종은 희미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권면과 훈련은 거부하고 몸의 욕망을 즐기면서도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강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

2절 뒤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시제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권고도 아니고 아주 강력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논리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리하면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뭔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 말씀 자체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6절 뒤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아니한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의 권세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과거는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사탄이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놀아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에 관한 우리가 시체가 되었다니까요. 시체는 죽어 있으니까 주인의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시체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반응할 의무도 능력도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 과거의 우리 자신이에요. 옛자아예요. 옛 생각과 행동과 세상 방식에 사로잡혔던 옛자아예요. 이 옛자아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루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나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마치 뭐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장례식을 치르고 관을 덮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안 죽으면 무슨 일 벌이냐? 장례식 치르고 관을 덮었는데 다시 관뚜껑을 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비참하게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 된 성도의, 승의를 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옛날 집에 돌아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눕는다든지 죄와 지속적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죄의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놓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다시 쓰레기통에 가고 분리수거한 거 다시 갖고 와가지고 안방에다 모셔놓고 안방에 모셔 똑같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에 대한 장례식을 하면 잠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님께 주소 옮긴 사람에게는 너무나 상극이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 만족을 주던 것이 만족이 안 돼. 옛날에는 내 이름이 나오고 내 프라이드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자기를 내세우면 옛날에는 뿌듯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누더기를 벗고 왕자의 예복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옷이 불편해. 우리는 구원의 옷, 새로운 예복을 입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고 다시 죄의 진흙탕에 들어가면 재밌겠냐고. 옷이 더러워지면 몸과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뭐가 된다고요? 연합. 3절 보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는 단순히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연합이 되었다. 이 연합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인다는 뜻이에요. 가지가 접붙여지면 나무 줄기에 생명이 가지에 흘러들어가 있네. 그래서 결국은 접붙임된 가지가 본래 가지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생명이 완전히 공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결속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이에요. 이런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어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전 세계 이제 교회사를 보면 로마서의 주석을 잘 쓴 분 중에 한 분이 말틴 루터예요. 말틴 루터 자체가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그 갖고 이제 종교를 했으니까 말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의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예수님께로 돌려지게 되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은 다 우리에게 돌아왔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족한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왔고 주님께 있는 좋은 귀한 것은 다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왔어요. 이걸 소위 위대한 교환이에요. 연합의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 놀란 변화, 교환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연합이 된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연합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 우리를 향한 드디어 명령이 나옵니다. 1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아까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성화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재임하기 시작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윤리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뭐 수양하고 나를 단련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죄 문제를 청산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막힌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죄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 뒤에 뭐냐면 뭐라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저 말은 명령이에요. 뭘 명령받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앙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연합된 자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양다리 걸치게 하는 신앙인들,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이것이 오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적극적이고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 전에는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여길지어다의 하나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마다 죄야, 그 다음에 이 욕심아,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죄를 질 만한 상황이 되고 문제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쾅! 쾅! 쾅! 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처리하는, 죄는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여길지어다. 신앙은 선택인데, 믿음은 선택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은 선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쾅쾅쾅 하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는 적용은 뭐냐? 선택하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아침잠이 너무 좋았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일어나 큐티를 위하여,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특세를 위하여 새벽을 선택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지만 금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게 쾅쾅쾅이에요.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푸른 초장 해변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왜 쾅쾅쾅하지 못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죄악의 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왜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가? 그 이유는 착시 현상 때문에, 착각 때문에. 어떤 착각인가? 그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냐고? 더 이상 다시 못 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종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길지어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인데,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성화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육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순간의 만족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화는 착한 사람들하고 노력하는 수양이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공로 쌓기도 아니에요. 성화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이에요. 이걸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복음적 자각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출발점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의 복음적 자각,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의 길을 거절하고 복음적 자각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주권에 관한 문제,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야,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무엇이 내 주권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성화는 날마다 자기 왕좌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시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런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그러면 결국 내 노력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자각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구원을 이루지만, 사실은 성화를 과정을 이루지만 사실은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슨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애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성화는 뭐냐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선택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성화의 취사선택은 자기 의를 쌓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단순히 죄 짓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성화는 내 눈, 내 입, 내 손,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내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성화는 윤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왜 이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그래요? 왜 귀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고차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냥 죄짓지 않는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놀라운 기쁨의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번씩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니, 알 사람만 알도다. 성화의 높은 차원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고 기독교적인 기쁨주의자, 크리스천 기쁨주의자, 그리스도인이 죄짓고 난 후에 이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죄짓고 나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짓기 전에 죄와의 피나는 투쟁을 하고, 그건 윤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죄가 주는 거짓된 즐거움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죄의 달콤함이 주는 일시적인 착시를 떨쳐버리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새 차원의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권세를 깨뜨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달콤함이 주는 일시적인 착시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옛 삶을, 옛 정욕을 쾅쾅쾅 못 박으며 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차원의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T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평안 안으로 무너지십시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4: 아멘.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영각 장로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영각 장로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오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될 종류의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또 말로 위로할 종류의 사건도 아닙니다. 그나마 주일날 제가 우리 그 신 목사님이 저희 초청 강사가 주일날 강단을 쓰셔서 제가 그 위로 예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가면서 차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담는 최적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안다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눌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바로 저희 좋은 친구 우리 토니와 수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니와 수산 부부를 제가 2020년도에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세상을 교통사고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깨끗해요. 아무런 그 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 30년 지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당시로 한 3,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늘이 하나도 지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뿐 아니라 농담도 하고요. 웃어요, 또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지?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와 공부와 또 여정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그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쯤에 한국에 왔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 한국에 교회 왔을 때 제가 토니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니 아들이, 첫째 아들이 떠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 토니가 대답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침묵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그 침묵이 마치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 내공을 끌어올리는 거 있죠, 단전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내공을 속에서, 단전에서 뭔가를 끌어올려서 말하려는 듯이 한 1분 가까이 진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물어봤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저는 그 토니가 입을 열 때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한 30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 제 기억이 맞다면 조시인가 그렇습니다. 조시와 조시. 이 조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면 마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된 것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아니 그러니까 마비된 거예요. 프로즌, 얼어붙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점점 얼어붙으면서 뭐가 나냐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이 차를 몰고 가다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게 갓길에 대고 잠깐 자신을 이제 자동차 의자를 눕히고 찬양을 틀고 잠깐 무너져 내리는 게 완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찾고 있는데 그때 한 비전이 열린 거예요. 이 비전 안에서 영원을 올려다보게 된 거예요. 이 영원의 비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더랍니다. 이 땅에서 연연했던 모든 게 빛이 바래지고 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지워질 만큼 아름답고 찬란했대요. 그래서 우와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앞에 그 일렬에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데 노래가 아니고 그냥 경탄이더래요. 경탄. 찬사와 경탄의 환호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토니의 마음이 너무 경이로워서 와 이게 영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완성이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자기 아들 조시의 뒷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조시, 조시 계속 불렀대요. 그러니까 조시가 너무나 매료된 청년 조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잠깐 짬을 내서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를 끌어안더래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그게 너무 근데 리얼해서 그 꿈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꿈이라기 비전 안에서 토니가 막 울고 근데 조시가 토니를 끌어안고 아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꼭 해주러 왔어요. 아빠 이게 보이기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이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와닿는 표현이 아닌데 영어 표현으로 그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worst, 최악의 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최상의 일이에요. 내 삶의 최상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게 잘 되겠고 최상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조시의 얼굴과 환희와 그 영광이 그 영혼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평안이 그 영혼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울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마치 그 장소에 서 있다는 듯이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쭉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라는 문장이 얼마나 사실은 처절한 문장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시가 결혼하고 1, 2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역자였습니다. 주님 섬기다. 그 옆에 신혼부부가 아내, 새로 신부가 타고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안고 있었고, 근데 아이가 뒤에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예요. 다른 차가. 그걸 피하다가 나무 목재를 박았나? 뭐 아무튼 나무 가지를 받았나?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체가 참혹하죠. 그리고 부모는 사실은 자녀의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란 말이요. 뭘 의미하냐면 그 참혹한 사체를 본 게 얼마나 시각적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만을 남긴 채 떠나버린 젊은 사역자 아들의 사고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시각적 충격, 이 상황적 충격에 대해서 It's all good.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게 최악의 걸로 보여도 최상의 일입니다란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영광과 그 환희와 충만의 영적 기후였던 거예요. 그 거대한 시각적 충격을 압도하는 영광의 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적 비극을 역전하는 놀라운 환희의 기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비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환희가 흘러나오는 것은 마치 그의 이야기라는 블랙커피같이 쓰고 어두운 이야기가 태평양이란 거대한 바다에 빠져 희석된 것처럼 그 환희와 충만이 그 이야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쓰고 어두움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얘기를 하는데 환희와 충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이렇게 레디컬한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급진적으로 표현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토니의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토니와 수산은 인생 최악의 일을 겪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잔의 블랙커피로 만들 만큼 방대한 부활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존이 그를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 수 있는 그들을요. 세상에서 가장 소망찬 증거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토니의 그 눈빛과 말과 수산과 토니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인간 내면에 자신의 어떤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판타지와 진정한 영적 체험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훈련받고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그건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있었던 진정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가 우리의 삶의 블랙커피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바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처럼 느껴지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블랙커피가 오히려 영광에 삼키어진 하나의 간장종지로 고백되어지는 거대한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에 삼켜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거는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한 가지는 그가 3층천에 올라가 영원한 왕국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토니와 같은 맥락의 경험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끝이 아니요 거대한 영원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그는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번째 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들을 통해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죽노라가 날마다 삼층천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바울은 이상해져요. 그러면 완전히 좀 그 신비가 아니라 거짓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말하는 것은 바울의 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의 죽음이란 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격살인이란 말이 많아요. 요즘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많은 살인이 인격살인입니다. 더 많은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자살로 죽고, 자살로 죽는 많은 이들은 인격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살인이 뭡니까? 자아가 파괴되는 경험입니다. 이걸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살인을 당하고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내적 폭력, 자아에 대한 폭력적이고 살해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상류층을 말하고요,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서울대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건 뭐냐면 당대의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상류층에 서울대 나오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엄청난 사회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 유대 사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축출 명단에 올랐을 뿐 아니라 살해 대상으로 바뀌고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어요. 그 만물의 찌꺼기로 역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인격살인을 경험하는 삶을 만났던 거예요. 그의 자아가 계속 공격받고 파괴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벌어지면 우린 그걸 뭐래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압박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내적 자아를 누르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누르는 정도가 아니고 부서뜨리는 걸 뭐예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내적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 요인과 트라우마 사건들을 계속 매일 대면해야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보면 되게 불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한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매일 삶은 나에게 블랙커피를 건네지만 신비는 나에게 태평양을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매일 받는 블랙커피가 내 매일의 태평양에 빠져 삼키운다 이겁니다. 그에게 부활 소망은 조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능 보면 뭐예요? 제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겨울 바다로 가자, 나에게 있던 모든 괴로운 일들 바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막 가면 막 울고 그랬어요. 겨울 바다가 그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신비의 바다요. 그 앞에 그냥 그러고 하면 뭐예요?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다시 말해 뭐예요? 그가 모든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잘못돼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It's all good.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최악의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최상의 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계좌에 20억이 있어도 출금을 안 하면 삼시세끼 컵라면이에요. 20억이 있다는 건 백만장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신비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계좌라는 뜻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꺼내도 꺼내도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라는 거대한 영광의 겨울바다는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출금하는지를 안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블랙커피를 다 삼키는 태평양으로 내 삶의 역사할 수 있다.

0: 여러분, 이 자원이 이 예배 안에 넘실거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원이 여러분 삶에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젊은 시절에 저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이런 시간을 통계했어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트라우마들의 연속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뭐 이성관계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사역 제 목회자로서 꿈꾸는 제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커리어입니다. 이것도 사역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런 일들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캐고 들어가니까 제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나는 중산층이야. 이제 얼마나 소망과 안정과 미래의 빙거가 되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이게 흔들려 보면 알아요. 내가 중산층이야라는 자아가 깨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난 중산층도 될 수 없고 내 장로교 통합에서 커리어도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자아가 흔들리면 그걸 뭐냐면 내가 그걸 동일시하고 있었을 때 그거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심리학적인 단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체험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아니요, 다시 말해 죽는 게 나아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신비의 바다로 간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 나도 이 자아를 가진 인간인데 이렇게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프냐? 아픈 것은 죽지 않아서다. 죽은 사람 안 아프다. 단번에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말해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제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저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프다는 게 문제였는데 하나님 보기엔 덜 죽은 게 문제예요. 와, 나는 이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터널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분의 음성으로 지으신 나예요.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부르고 계신 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신 나이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이게 질그레에 삼긴 보화래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깨져야 보화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신비가 열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창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한 영광이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래요. 근데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자아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주일에 함께하는 CCM 캠프 주중 신청곡 이어드리는 이삭 줍기와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뵙습니다.

첫 곡으로 신승희의 음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전해드렸어요.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혹은 시작하는 시간으로 주일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삶을 잘 살아내셨겠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는 시간에 CCN 캠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 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

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세연의 꽃말이,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 전해드렸습니다. 자, 러브 블러썸 님께서 와주셨어요. 꽃 찬양을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꽃송이로 와주신 러브 블러썸 님 감사드려요. 은영님 이제 밤시간에 만나서 좋아요 하고 인사 나눠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희망은광 님도 역시 은영님 이사 오신 방송 함께하면서 인사드려요. 예전에 밤중에 상담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밤 프로그램을 참 여러 프로그램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어서 아마 그 예전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 생각해 보면 밤 시간대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CBS, 표준 FM, 또 음악 FM, 조이포유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드려요. 헤세드님께서 희주일의 삶으로 함께 듣고 싶어요. 장기영님, 고향의 누나, 언니가 들려주는 찬양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선물의 찬양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곡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김순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앞서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들려드렸고요. 선물의 가장 귀한 선물, 희주일의 삶으로 역시 보내주신 찬양들 이삭줍기 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7493님께서 써주셨는데 이 두 곡은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워십 팀들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6512님께서는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해 보아요 하시며 어쩌면 들려드리는 찬양마다 이렇게 감미로울까요? 오슬로에 있는 딸아이의 마지막 논문이 막힘없이 진행되기를, 일본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의 도전도 순항하기를 기도하면서 항해자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하시며 저도 또 안전 귀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678님께서는 내일 기도회를 위해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고 있네요.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청하신 곳.

0: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앞서 시와 그림 항해자 들으셨고요. 자, 1부 끝곡은 마라나타 뮤직에서 접속곡 준비했습니다. We Believe in God the Father, 또 Sing a Joyful Song이라는 찬양도 함께 보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1: I have chosen you that you would know me and believe in me and understand that I am the only God. Beside me, there is no other God. There never was and never will be.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

0: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에 함께하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아이들 워십 곡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곡들이 많지요. 들으신 곡은 캠키즈 워십의 홀리 드림이란 곡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일 저의 말은 줄이고 워십 곡들을 쭉 이어서 듣는 시간 1부에 도착했었던 사연 중에서 워십 곡을 제가 2부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마커스 워십,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그리고 제이 워십의 꽃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람 워십 곡으로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제이 워십 꽃들도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렸습니다. 준희빈님 신청하셨던 주 예수 내 산소망, 오늘 필 위켐의 리빙 호프 원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광 영은 아빠님께서는 나는 오늘도 가네 청해 주셨는데, 마커스 워십 곡을 조금 전 들려드렸지만 오늘 이 곡 들으면서 눈물 흘리셨다고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어요. 스티븐님께서는 시선 청해 오셨는데 김명선 라이브 워십으로 준비했습니다.

필 위켐의 리빙 호프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나는 오늘도 가네 영광 영은 아빠님께 전해드린 찬양이었고요. 김명선의 시선 스티브님 신청곡으로 워십 앤 프레이즈 오늘 역시 보내주신 워십곡들 이삭줍기도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교회에서 또 활동하는 멋진 워십팀

선생님들의 곡인데요. 온누리 워십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한동 라이브 워십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준비했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거룩 거룩 거룩, 한동 라이브 워십 거룩하신 성령이여에 이어서 나비 워십이었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끝곡은 전 세계 여성 워십 리더들이 함께한 곡입니다. Women of Faith Worship 팀의 Above All,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 원곡이죠.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0: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덥고 땀이 나는 날에는 시원한 옷이 제격입니다. 요즘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도 많은데요. 언제나 정해진 제복을 입어야 하는 이들에겐 그래서 이 여름이 더 힘들 겁니다. 반팔 반바지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긴 팔을 조금 걷어올리고 줄줄 흐르는 땀을 닦는 일뿐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배치된 부대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마음이 더 쓰입니다. 오늘 하지를 시작으로 여름 내내 수고할 우리 소중한 젊은이들에게 감사와 응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실로암 하면 군대인데 이 곡에 따라 뛰면 더 더우려나요? 오늘은 뭐 이열치열하죠.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이 여름 건강하게 지나길 바라면서 실로암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사비공주님 급 옷 정리도 하시고 싹 청소하시고 좀 마음 가볍게 주의를 맞지 않으셨을까. 원래 주변이 정리가 되면요.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음 청소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려고. 히즈윌 앨범에서 조소연이 부릅니다.

붐빌 그 바다. 조금 사람이 덜 붐빌 때 요맘때쯤에 가서 보면 참 좋겠다.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바다로 가자 위럽 앨범에서 들었고요. 수평기님이 신청하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박수영 밴드 11월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은혜님, 큰따님 결혼했는데 축하해 주신 덕분에 참 좋은 결혼식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돈 어른의 축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회복해야 할 텐데요. 결혼과 자녀도 물론 포함해서죠. 그럼요. 아멘입니다. 다윗의 노래 신청하신 곡 함께 들을까요? 마커스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제가 이 두 곡 같이 이으면서 와 진짜 선곡 잘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한 곡인 줄 아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윗의 노래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엔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님의 신청곡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 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부르는 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어진 곡이었어요. 이춘수님의 신청곡 기대 이 곡을 단오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립니다.

단어워십 기대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6월 세 번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를 지납니다. 이 찬란한 시간을 감격과 찬양 대신 걱정과 한숨으로 보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빛나는 태양빛을 내려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게 하소서. 하늘을 마주하고 서서 이 뜨거운 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이분들이 있어 우리가 줄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땀 흘리는 그 수고에 백배의 열매로 복을 내려주소서. 특별히 이 여름을 견디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일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군에서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전에 당신을 향한 노래가 저녁에 방송이 됐을 때 2부 처음 한 주를 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시간대를 옮기면서 당신을 향한 기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일 2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Song of Watchmen이라는 곡이었어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는 부제가 붙은 곡 우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저 밭에 농부 나아가 찬송가 591장 클래식콰이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희망은광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오늘은 지명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은혜로다 손영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오님, 자정의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네,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 표준 FM에서 12시에 자정에 재방송이 됩니다. 2시까지 2시간. 혹시 오늘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 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랑하오님의 신청곡 맺어주신 페이스워십 앨범입니다.

페이스워십 맺어주신 이어서 팀룩워십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 곡은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듣고 계시고요. 에이미 그란트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오은이 불렀고요. 그 전에 조준모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에이미 그란트의 목소리로 My Jesus I Love Thee까지 함께 했습니다. 일찍 듣는 당신을 향한 노래도 좋은데요. 구정 팬들도 이미 집합을 하신 것 같고. 로로님, 네. 집합을 다 하셨죠. 송님도 오셨어요. S-O-N-G 송님. 계속 안내를 받아서 DJ님을 인지했는데도 정원님 목소리가 들리면 어? 이 시간에 조금 익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같이 들어요. Always.

하나님의 시간표 들으셨고요. 이제 봄을 지나 여름입니다. 아름다웠던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으로 왔는데요. 이 여름 건강하게 또 감사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황혜정이 부릅니다. 평안한 주일로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입니다. 이 찬송가는 영국 태생의 에반스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낙심, 근심, 눈물, 환난 등 절망적인 가사가 나오다가 주께서 오셔서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소망의 가사로 이어져 명암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렴에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한 해를 세 번 반복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시련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전합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주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2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이라는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죄로부터 도망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의의를 이루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현실이라는 삶의 매임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본값이 있어야 생활이 되지만 기본값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탐욕 때문에 마주하는 부족함이 아님을 아시죠? 그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드리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게 하소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게 하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옆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벼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흥얼거리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소서. 답답한 숨이 공기와 산소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길게 느려 부르는 주님을 향한 깊은 찬송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윤화가 부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조수진이 부릅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38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38장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치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네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네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우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성경 낭독 욥기 38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준모가 부릅니다. 국립합창단의 노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머스트 워십입니다. 주만이 내 반석.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는 대부분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 땅을 밟고 통과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의무감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을까요? 그건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소 사람들과 접촉이 많지 않았던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가장 뜨겁게 내렸지는 정오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녀는 홀로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상처 입은 한 영혼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남편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생이 불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피하며 외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 닿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여인이 이토록 당당하게 나타나 만나보라고 외칠까 궁금해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이 말한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여인처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믿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41절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에게 임한 큰 구원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큰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혼자 알고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예수께로 초대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여인은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더욱이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고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뭉클함과 감격을 느꼈을 때 눈물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던 겁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남편을 만나면서도 느끼지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체험한 이 기쁨과 감격을 동네 사람들도 느끼며 누렸으면 좋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께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다면 전해야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맛집이 있어도 소개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 소개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어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체험한 자는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동이는 현재 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물동이는 그가 목마른 인생임을, 갈증이 많은 인생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동이를 그는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목마른 인생을 살던 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갈증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처럼 큰 기쁨을 맛보고 영생을 얻는 게 그 인생의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만

0: 구원의 큰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던 사연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더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완벽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자들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고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빚진 마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전하는 도구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십시오. 같이 교회 가자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자고 초대하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되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전도라는 단순하면서도 고전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고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 가족 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헌 목사였습니다. 바디메오 중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26장 만유의 주 앞에, 이어서 트리니티 승어즈입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찬양 들으면서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국외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남과 북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한국전쟁 76주년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대결의 정세가 무너지고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길 기도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한국전쟁 76주년 한국교회 성명을 내고 북한이 적대적 정책을 멈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한반도를 위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을 엄중한 책무로 여기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군 참전용사와 유엔군 참전용사, 전사자 가족 초청 행사를 이어온 세해된 교회가 어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 20주년 기념 보훈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광성 목사는 이번 보훈 평화음악회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과 평화의 선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 평화음악회 빛의 연대기 공연에는 국군 참전용사 200여 명도 초청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를 보내 영웅들이 지켜낸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온전히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80년대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화,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조용술 목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조직된 사단법인 조용술 목사 기념사업회가 첫 토론의 주제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조용술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해학 목사는 지난 19일 서울 복음교회에서 열린 조용술 평화전략 원탁회의 1차 토론회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상상력과 용기라며

0: 토론회 취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후정의위원회와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최근 충남 아산 백석포 교회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헌금 5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헌금은 백석포 교회 옥상에 4인 가정 전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쓰입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업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하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번 시리즈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자분들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신부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말했고요. 뭐죠?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면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시되 그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큰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냥 그것만 믿어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자리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것만 믿어. 그것만 고백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오늘 교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면 적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즉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후에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작은 첫 번째, 후속적인 역사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유업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삶을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의 유업, 열방의 유업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면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결국 성령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R.C. 블라이트라는 학자가 An Exegetical Summary of Luke 1장에서 11장 1-11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필요한 은사를 포함한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적인 성령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가리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건 성취되었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왜 그러느냐. 심지어 존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존 칼빈도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이전에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은 맞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신약의 교회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순절을 의미한 거였으면 이 구절이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응답하실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성취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강조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도 명확하게 그렇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실 것을 이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한 학자 중에 하나도 그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그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주석 시리즈거든요. 제가 뭘 의미해서 이렇게 말했냐면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쓴 주석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닥터 R.H. 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명백하게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보다 성령이었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온다.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아까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나무 교회가

가운데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남녀 전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실현되어지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성령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거든요. 실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요. 마태마간 누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용어 대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볼 때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강조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강조와 아울러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그 누가복음의 이 학자도 그 말하는 것처럼 닥터 슈타인도 말하는 것처럼 제가 독일식으로 번역하면 아마 독일인 것 같은데 닥터 슈타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부분적일지 몰라도 실현시키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요. 그건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더욱. 아멘. 작은 첫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은 성령에 관한 삶입니다. 아시고. 작은 두 번째,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나 고린도 후서 1장 21절만 하더라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어순이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It is God.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기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예요. 여러 군데 그 외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은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가 죄에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신약 성경에 아까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작은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자리에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이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소원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자녀임으로 그 유업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성령인들 따라 살라고요. 근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한다. 이 말은 많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강조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같이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이면 리더십, 아까 설교면 설교, 뭐가 설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만 올바로 해도 예배면 예배, 성도는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슨 자세를 가지고 뭘 추구해서 나와야 되느냐고요. 이거에 비춰서 말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돼야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아,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평신도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냐고요.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대의임령 보셨나요? 어디에 써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팽배한 주변의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씀에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 문화 가운데는 모두 포함되느냐? 성령의 기름과 은사도 포함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일은 성령이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같이 가야 될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성령의 은사,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선교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자녀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하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영적 괴물돼요. 자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 가능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성령님, 아들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관계해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성령님 역사를 더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갈망하시냐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요,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돼요. 이 일은 기름 부음이 이루시거든요. 찬양과 경배요, 기름 부음이에요. 리더십,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품이 같이 가고 다모하지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맺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어난 모든 일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름 부음과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어느 교회보다 더 어린 교회였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부터 새롭게 늘 해야죠. 지속적으로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고 강력하게 우리 삶 안에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심지어 성령이 주신 지식으로 그 의미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무장되어지는데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부분이 절실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영국의 한 법정에 아주 무거운 정적 속에 한 남자가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이 남자의 죄목은 아내 상습 폭행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냐?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할까요? 재판을 보다 결국 참지 못한 이 남자가 판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얼마나 다정하게 안아주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팔을 덥석 잡고 재판정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격한 감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순간 법정에 외마디에 아악하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너무나 격렬했던 그 포옹에 아내의 어깨뼈가 우두둑 빠져버린 겁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눈을 동그랗게 뜬 판사는 진짜로 폭행 현장을 내가 봤다면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구속시키고 이 남자는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지혜롭게 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떤 지혜로움으로 대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한 이야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덥고 목마르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온갖 짜증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인솔하는 지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당시 동행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세를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야? 왜 모세는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돼? 이런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족장급 지도자 250명이 고라와 같은 생각을 하며 드디어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려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는 거 보니 애초부터 가난이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극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세웠고 여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들의 반란에 모세는 너무나 억울하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에는 그래, 그럼 누가 진실인지 맞장 토론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어쨌든 간에 지도자니까 군사를 동원하거나 법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대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세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응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저마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느냐. 다음 날 반란을 일으킨 고라 쪽에 250명이 다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형이면서 아론이었던 제사장에게 향로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250:2, 향로로는 250:1에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대결은 누구의 그 승리로 이 대결이 끝날까요? 잠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아, 너들 이만큼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말을 반역하는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다급해서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빨리 반란을 주동한 고라로부터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 다급한 경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쭈빗쭈빗하며 고라로부터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모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고라의 편에 붙는 사람도 보였어요. 잠시 뒤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고라와 고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꺼지고 생매장을 당해요.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에게는 그 향로에 불이 마치 폭발하듯 세지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특별히 모세의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모세가 잘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론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모세의 결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치도록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감정으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왜 감정을 안 쳐야 되느냐? 감정이 내려가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막 흥분되고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차분해질 때 그 다음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은 실제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막 화가 나고 억울하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뭐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지혜를 구하거나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의 불을 꺼야 된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육신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거 육신의 불을 껐더니 그 다음에 뭘 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소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호흡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조절했더니 비로소 영혼의 호흡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면서 정말 억울할 때이 모세처럼 영혼의 호흡이 트이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 이걸 잘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고민해요. 이때 이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당시에 어용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는 달랐어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 아합의 욕심으로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지는 건 물론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거짓 영을 말하느냐고 이 미가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뺨을 맞고 자기의 본질을 무시당하는 너무나 큰 억울함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야가 이 수치심과 억울함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들이, 그리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맞대응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아라.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보라라고 한마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라는 말. 내가 보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가야가, 내가 본다는 건 미가야가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홀연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기듯이 그저 하늘만 묵묵히 바라봤어요. 가장 억울한 상황에
하늘을 봐.

0: 알아봤더니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불을 끄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미가야의 말대로 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억울함도 풀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최종 처분은 맡기면 돼요. 요즘 월드컵도 하고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오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막 달려들어 싸웁니다. 심판하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심이 나면 내가 자신이 있으면 딱 하나 하면 돼요. VAR. 이거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의 화면에 조금 전에 플레이가 다시 리플레이 됩니다. 그럼 모든 관중, 모든 시청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진실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이 판정이 억울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VAR을 다시 보면 다 판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치고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호흡, 생리적 한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진정하고 영혼의 호흡과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젠가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세요. 왜?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집요하게 부추켜서 똑같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수록 육신의 호흡을 내려놓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과거보단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랑, 지금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억울함도 풀고 우리의 삶도 더 반듯하게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뜨거운 열기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아버리는 명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가슴은 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엘리야가 악인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열 충격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델몬트라는 브랜드의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 큰 유리병에 넣어서 주스를 팔았는데, 그런데 겨울에 베란다 밖에 두었던 이 병에, 그러니까 차갑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병이 쩍 하고 갈라지거나 깨졌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열 충격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정말 뜨겁고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마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환대나 위로가 아닌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라고 모두가 나처럼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담고 있을 것 같았는데 기대와 현실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열 충격 현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가득해요. 무엇이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을 것 같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고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변하지 않는 내 삶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찬물이 확 끼얹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처럼 쩍 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불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열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은혜 직후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의 현실 앞에서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2: CBS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0: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이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동안 채워넣은 은혜의 온기를 품고 다시 세상이라는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 나서는 월요일입니다. 문득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요. 네가 자꾸 쓰러지는 건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고 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땐 너의 하늘을 봐라.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란 구절입니다. 이룰 것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첫발을 떼는 이 아침. 그래서 이 말을 함께 기억했으면 해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땐 고개를 들어서 그분이 지으신 하늘을 함께 바라보자. 예,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325님은 결혼기념일에 선물도 못 해주고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서 죄지은 마음에 오랜만에 어제 대천 해변에서 갈매기들하고 힐링하고요. 어항에 가서 회 한 접시도 먹고 왔습니다. 주변이 너무 많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도시 같더라고요. 이렇게 힐링하고 출근하니까 월요일이 활기찹니다 하셨어요. 예, 주말 동안 바쁘게 움직여서 오늘 피곤하신 게 아니라 힐링하고 나니까 더 활력이 생겼다 말씀하시니까요. 야, 듣는 저도 기운이 나네요. 깜빡하고 넘어간 결혼 기념일, 우리 배우자분 서운한 마음 완전히 푸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애청자분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토요일은 마치 장마의 예고편과 같은 하루였고 어제는 깨끗한 공기 속에 해가 나다가 또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에는 소나기도 한 차례 내리던데 우리 애청자분들 계신 곳은 어땠을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늘 월요일 아침도 좀 흐리흐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Are you washed?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6월 22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시간이 빠릅니다. 야, 6월도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는데 벌써 20일도 넘어섰고 후반으로 접어들었네요.

시간이 빨라요. 그쵸? 하늘은 좀 흐리지만 마음은 파랗습니다. 늘 루틴처럼 미나님 방송 들으며 잘 뛰고 있습니다. 8747. 꽃마리님은 아유 뭐 교회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드셨네요.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북엇국으로 점심 식사하고 권사님 사오신 고구마 케이크를 카페에서 커피랑 맛나게 먹었죠. 0721 뒷자리 쓰시는 분은 딸 진홍이의 생일을 맞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홍대나들이 다녀왔습니다. 많이 돌아다녔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한 주 힘이 나네요. 예,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 문득 궁금해졌어요. 주말 동안 우리 애청자분들 뭐 하셨나 사연 받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을 주말 동안 어떻게 치유하고 에너지를 비축하시나요? 주말에는 집에 가만히 못 있는다. 무조건 우선은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며 에너지를 얻는다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사람도 좀 덜 만나고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좀 치유가 된다. 이쪽이신가요?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고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 앞에서도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짓누르고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돈과 명예를 손에 쥐면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떠오릅니다. 고난과 성공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오죽하면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나친 가난과 과도한 부유함을 경계한 이 기도 안에는 삶을 꿰뚫는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균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 압력이나 자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내면에 영적 무게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묵직함을 지닌 사람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출렁여도 휩쓸리지 않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영적 무게감

6월 마이 올인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가이더 보컬 밴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신청하신 분 우산님 그리고 김윤빈님. 윤빈님은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새신자 등록을 하며 힐링을 받으셨대요. 그동안 직장 동료를 따라 다니던 교회였는데 용기 내서 새신자

혼자 등록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어머니께서 집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인데 제가 교회에 나갔던 첫날 그러셨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다녀보세요 라고요. 그 말씀 덕에 부담 없이 다니며 하나님 세계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들 환히 맞아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앞으로 부천 서문교회에서 잘 보고 듣고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셨네요. 부천 서문교회 다니시는 또 다른 성도님들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있나요? 새신자 김윤빈님을 많이 많이 환영해 주세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그렇군요. 3853님은 주 6일 근무하시니 당연히 남은 주말 하루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되죠. 푹 쉬는 게 당연하시네요. 작심 3일만 계속해도 님은 집에 있지 않고 주말에는 무조건 밖으로. 남편과 저는 한 주간의 피로를 드라이브 다니면서 주님 만드신 멋진 풍경과 그 지역의 만남 먹거리로 한 주간의 피로를 풀지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가볼까 기대하면서요. 이것도 좋네요. 작심 3일만 계속해도님의 신청곡입니다.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사람이 고난 앞에서만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성공 앞에서도 흔들린다는 우리의 좀 전 묵상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신선한 반전이기도 했어요. 예,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괜찮아요.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바로 서면 되니까. 매일 아침 우리 함께 호흡하는 이 시간과 공간,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들의 내면, 영적 무게감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0: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청와대가 집권 2년차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그리고 사회수석을 임명했는데요. 그중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의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을 발탁하면서 진보 진영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 만나볼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현안들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의 코너 정치 맛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김근식, 박원석, 이기인 네 명의 패널과 함께 주말 사이에 등장한 정치권의 이슈들 그 핵심을 좀 더 날카롭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7: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9: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
7: 네, 청와대가 어제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2기 청와대가 출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네. 자, 새로 온 사람들은 누구누군가요?
9: 네, 일단 이번 인사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되 이제 실행력을 높이려는 인사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한 명씩 일단 쭉 나열을 하면은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는 검사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 김경자 우석대 개건교수,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 국방 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현재 이제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채워지면은 사실상 수석급 참모진 절반이 이제 교체되는 셈이에요.
7: 예.
9: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 2기 청와대 출범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점도 좀 눈에 띄는데, 원래 이제 한성수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에 이제 개각과 함께 참모진 개편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 이제 유럽 순방 돌아오자마자 이제 수석급 인사부터 단행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을 놓고는 최근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결국 지금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추스르고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좀 다시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됐는데, 실제로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제 좀 더 개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도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7: 예, 보통 분위기 쇄신할 때 개각,

0: 개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맥락이라는 거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이 민정수석 네. 한찬식 전 검사장인데 이번에 민정수석에 됐습니다.
1: 네, 지금 이 한찬식 민정수석을 두고는 사실 야당보다 오히려 범 여권 내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석은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인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명을 잠시 듣고 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2: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1: 네, 강훈식 비서실장 보면 이제 법 집행의 엄정성, 뭐 인권 감수성 균형 있게 축적한 인물이고 또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앞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한찬식 민정수석은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뭐 기소를 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조준한 인사가 이제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사령탑 맡게 되니까 이 부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 또 한 수석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좀 범 여권 내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0: 아,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거 반개혁적 인사다. 또 검찰개혁 2단계를 앞둔 시점에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여권 쪽 분위기를 취재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몰려있는 사이트 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신감을 느낀다. 이번 인사 외연 확장 맞느냐. 또 검찰 출신의 김현장 출신이 않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글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관계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0: 예.
1: 또 법 쪽에 좀 잘 아는 한 의원은 이제 한찬식 수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또 행정과 경험이 많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건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유죄가 났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나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나 공공기관장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민주진영 내에서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0: 예.
1: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결국에는 검찰을 잘 알아야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0: 예, 한찬식 네. 수석 관련돼서는 이따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행에게도 물어보고 오늘 정치맛집에서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안보라인 인사도 교체가 됐는데
1: 네.
0: 같이 짚어보죠.
1: 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된 건데 이제 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 사장까지 지낸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은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은 정책은 많은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는 이런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수석 인사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은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동 또 이분이 약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이런 분야에 좀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뭐 민생 주거 노동 문제 관련한 이제 정책들 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보라인 인사도 좀 짚어보면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이제 강건작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냈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좀 속도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 또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수석급은 대폭 손봤지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른바 3실장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0: 예.
1: 그리고 경제 라인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지금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실행력이나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좀 추진해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입니다.
0: 예,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눈여겨본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어떤 겁니까?
3: 뭐 한찬식 민정수석이죠.
0: 예. 예.
3: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냈는데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반개혁적 전력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뭐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 아예 직격을 했어요.
0: 예.
3: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수사 전력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0: 가지고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그 검찰총장보다 두기수 선배입니다.
1: 예.
0: 나이는 뭐 8살 적고. 그러니까 뭐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수사를 해왔던 전력들이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다 보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영향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을 쓰는 게 맞느냐인데 검찰을 잘 알아야지 검찰 개혁도 하지 이런 논리가 예. 이제 청와대 쪽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당을 하고 이제 가겠다라는 거고. 뭐 황현선 조국 혁신당 인재 영입 위원장도 페이스북에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1: 예.
0: 뭐 주진우가 추천했냐 뭐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 그러니까 주진우 검사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주진우 예.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 한찬식 동부지검장 때 동부 6부장
0: 예.
1: 그 밑에 부장이었죠.
0: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다 이제 실무로 다 했다라는 거고 눈에 띄는 게 추미애 당선인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오늘 오전 뉴스를 보고 허탈함에 밀려온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소개를 했는데
1: 예.
0: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직후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자신에게 위로가 됐던 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대놓고 저격을 해가지고
1: 예.
0: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로 가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1: 예.
0: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중앙 정치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되는 분인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의견해서 이게 향후 여권에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관도 곧 개각을 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청문회가 25일, 26일날 한성숙 그
1: 총리후보자 청문회 네,
0: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다음 달 중에는 아마 장관들이 바뀔 거로 보이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더 크게 예. 폭이 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리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지난 4월부터 이 주요 부처 수장들에 대한 복무 평가를 이미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잘 수행을 해왔냐.
1: 장관들이.
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시를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쪽 쪽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뭐 무능하다기보다는 속도감이 좀 안 나는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1: 정확히는 대통령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
0: 예. 근데 그 장관의 이제 스타일도 있고 신중함도 있고
1: 예.
0: 대통령이 한번 툭 던져본 건데 이거를 진짜 하라고 한 게 맞나 약간 애매하게 좀 고민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예.
0: 그런데 그게 어쨌든 국민들의 체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뭐 해석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탈모 청년 탈모 관련해서 급여화하는 거
1: 예.
0: 이거 예전에 대통령이 한번 툭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1: 공약이었죠 사실은.
0: 예, 정은경 장관한테
1: 예.
0: 한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것도 뭐 이게 역량이 있지 않나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장관도 좀 꽤 크게 바뀔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데 지금 경제 라인은 장관 쪽도 그렇고 수석 쪽도 그렇고 안 바뀌어요.
1: 실장도 그렇고.
0: 네, 실장도 예.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는 흔들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눈속 인용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눈에 띄는 게 청년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부처를 신설한다.
1: 예.
0: 좀 당에서 이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탈리아에서 청년 전택 전담기구 설치 속도 내달라고 당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으로 부처가 신설되지는 않는 것 같고
1: 예.
0: 장관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년 문제만 아예 전담해서 하는 거. 이건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2030이 대거 국민의힘 쪽에 표를 주고 민주당에 표를 안 준 것에 대해서 조금 긴장감을 지금 당이
1: 예.
0: 좀 느끼고 있다. 정부 여당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개편이 있었고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총리 재청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개각도 있을 것이다.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더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네, 연어 술 파티 위증 유죄.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했던 네. 게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 술 파티를 열어서 회유했다.
2: 네.
1: 이 회유는 사실은 당시 이재명 지사 잡으려고 회유했다 이건데 이걸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법원은 이

0: 전 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실형을 선고했어요.
1: 아, 4개월이요?
0: 네, 맞습니다. 그 앵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 왜 나왔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이제 연호와 술이 제공된 이른바 이제 연호회 술 파티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예. 이제 검찰이 회유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데 좀 중요한 근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내용을 증언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의 가장 큰 쟁점도 정말 검사실에서 연호와 술이 제공됐느냐 아니면 이전 부지사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이냐였는데 결국 이제 법원은 이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1: 예.
0: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배경은 당시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제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맞아떨어지는데 이전 부지사의 진술은 좀 일관성이 부족했다. 뭐 날짜도 바뀌고 뭐 이랬었잖아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은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한 건데 근데 좀 봐야 될 것이 배심원 판단이 좀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1: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거죠?
0: 네, 맞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를 본 거고 3명은 무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이 시민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도 또 이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배심원들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7명 중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받고 물론 여기에 구속되지 않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에 무게를 둬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0: 네,
1: 이해하면
0: 맞습니다.
1: 되겠네요.
0: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 측도 이제 뭐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이 부분은 예. 이제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 혐의도 있었고요.
0: 네.
1: 예, 다른 혐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0: 네. 그 지금 이제 위증 혐의만 유죄 나온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의 선거자금을 쪼개기 후원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1: 예.
0: 근데 이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설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공소기각은 그러니까 혐의 실체 판단하기 전에 검찰의 기소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무관계를 먼저 적어 넣어서 사실상 이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연어술 파티 위증은 유죄,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은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1: 예. 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혐의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나온 게 있고
0: 네네.
1: 이번 재판에 이제 앞서 말한 위증 혐의 등 몇 가지인데 한 유죄 무죄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야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연어술 파티 위증 유죄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이제 정치자금 부재나 공소권 남용 판단은 민주당의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각자의 좀 유리한 판단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는데 이 법원이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 연어술 파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무너졌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특검 명분도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예.
0: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제 배심원 만장일체로 무죄가 나왔고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서 공소기각했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일단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2: 예.
1: 일단 당시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위증이다. 이게 유죄 나왔고.
2: 예. 예.
1: 또 하나는 뭐 공소권 기각. 이거는 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이런 얘기 됐습니다.
2: 그러니까
1: 직권 남용에 대해서
2: 조작 기소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어술 파티하고 뭐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쪼개기 후원인데 그럼 쪼개기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작 기소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 뭐 이거를 무슨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검찰이 한 게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대북 뭐 묘목 사건도 이제 공소 기각을 이제 한 건데 이게 무리한 기소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소위 말해서 조작이라는 게 있었느냐?
1: 예.
2: 무리한 기소라는 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0: 그러니까 검찰이 뭐 그 옳다라는 게 아니라 뭐 무리한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핵심은 그러면은 조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거는 연어술 파티가 핵심이라고 봐야죠.
1: 세 가지 혐의가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어떤 건 공소권 기각인데 이 핵심은 위증이다.
0: 그러니까 연어술 파티는 조작이라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유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범죄도 뭐 이를테면 검찰이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유죄가 나와버리니까 위증을 했다 한마디로 이화영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어요.
1: 예.
0: 이거 연어술 파티가 있으니까 이거 조작 기소고 이래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특검의 명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계속 이제 다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2심 가서 또 이거 다시 무죄 나올 거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예. 옳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화영의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5월 17일 2023년 5월 17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화영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받으니 박상용이 이제 다 됐다라고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건데 5월 17일은 자백을 안 해. 그 이후에 자백을 했어요.
1: 예.
0: 그럼 자백을 했다라고 술 파티를 연 거 자체가 이 증언 자체가 이제 신빙성이 없는 거죠.
1: 떨어진다.
0: 예. 그리고 재소자하고 이제 엇갈렸는데 이화영은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또 술 그냥 컵에 입만 댔다라고 했는데 재소자 증언이 나왔거든요. 동료가. 네.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왔다. 그럼 술을 마셨다라는 거야? 안 마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이화영이 오락가락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관성이었고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1: 예.
0: 하지만 그것도 반반으로 나뉘었다. 4대 3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뭐 저는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1: 예.
0: 보기에는. 워낙 치열한 논쟁이 있던.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있었다라고 보기가 뭐 좀 그럴 증거가 있느냐
1: 예.
0: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1: 그래서
0: 박상용 검사는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거짓말 탐지기로 좀 이게 뭐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 박상용이 이래서
1: 예.
0: 나왔는데 또 막상 징계 받을 때는 이거는 빠졌어요 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수선하다 이게.
1: 어수선하다.
0: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초유의 관심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거 특검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1: 예. 네. 그러니까 현재 1심 판단만 놓고 보면 원래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든 유죄로 엮어 넣으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돼서 알고 있어야 쌍방울이 지원하는 걸 이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고를 했다라고 한 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걸 다시 뒤집으면서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를 하면서 나를 회유했다. 이거였죠. 맥락이.
0: 예, 그렇죠. 그런 맥락이었죠.
1: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일단 1심에서는 흔들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패널 들과 함께 또 얘기를 들어보고요. 세 번째 주제 볼까요?
2: 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1: 환희, 낯섦, 두려움.
2: 네.
1: 누구의 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2: 그러니까 이제 김용법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 지난 금요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린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경제 뭐 환희 두려움 복합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희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김용범 실장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2: 그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예요. AI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큰 호황을 맞고 있고 또 수출 늘고 또 기업 실적도 좋고 뭐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 이 숫자들이 모두 이제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낯섦과 두려움은 지금까지 이제 한국 경제는 사실 보통 어려울 때 정부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김 실장이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 이렇게
1: 예.
2: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수출로 돈이 들어오고 또 기업 성과급 지급되고 주가 오르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과거에도 이제 한국 경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돈들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린 현상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 돈

0: 또 이제 집값 올리는 데만 쓰이는 거 아니냐 이 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설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주가도 오르고 사실 기업 실적도 좋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환희, 간만에 들어왔으니 낯섦.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돈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부동산을 네. 자극한다. 두려움 이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김용무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까?
0: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이제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 실장이 이제 이번 호황에 대해서 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과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1: 예.
0: 이번에 이제 반도체 성과급이나 뭐 투자 수익으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은 규제보다는 요 투기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부동산 과세를 좀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상 이제 세제 개편 방향을 예고한 셈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여러 채 사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는 좀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발언들을 볼 때는 다음 달 말에 이제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 마련하게 되면은 뭐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 인상이나 뭐 양도세,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 등 이런 것들 좀 담길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용범 정책실장이 환히 낯섦 두려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 그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좀 조정하겠다. 이걸 위해서 전제를 한 건가요?
2: 뭐 근데 그 내용은 맞는데 참 뭐 문학하셔도 되겠다. 환히 막 두려움 막 이런 약간 뭐라고 해 경제학자 같지 않은.
1: 예.
2: 근데 이거를 이제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좀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강조하기 위해 쓴 것 같아요. 이게 지난 5월에 썼던 글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고환율 이제 고물가 고금리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정부가 고물가 이거 고환율 이거 방치할 거냐. 그래서 야당에서 엄청 공격해가지고 뭐 이거 뭐 글도 좀 내리진 않았나요? 그때 아이가 예. 뭐 이게 변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용범 실장이 말하는 게 큰 틀에서 맞아요. 이게 한은이 6월 9일에 발표한 그 1분기
1: 예.
2: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1.8이 나왔거든요. 경제
1: 성장률. 실질 GDP로.
2: 예, 실질 GDP로 1.8이 나왔고 전 충격받은 게 명목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5%가 나왔어요.
1: 오, 두 자릿수로.
2: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976년 1분기 이래로 5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명목 GDP가.
1: 명목 GDP는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예. 돈값으로 숫자로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1976년이 그때가 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수출 호황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 이때잖아요. 지금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지금 그 전분기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2025년 4분기가
1: 예.
2: 그 실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해가지고 안 좋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수출이 엄청 잘 되면서 지금 계속 좋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틀 전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만났거든요. 뭐 정기 학술대회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1: 예.
2: 이제는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얘기를 맞췄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1: 예.
2: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심상치가 않다.
1: 예.
2: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지금 2%가 안 될 거라고 처음에 주요 국책은행이나 뭐 이렇게 이제 KDI나 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신현송 총재는 2.6%로 상향 조정하겠다. 오늘 올해
1: 예.
2: GDP 성장률. 그럼 이것도 지금 한 4년 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다.
1: 부인할 수 없다.
2: 그리고 또 지금 돈이 지금 특정 기업과 그쪽의 지역에 나서 지금 동탄 지금 아파트값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눈 뜨고 나면 1억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1: 이미 지금 동탄에 국한돼 있는데 그게 뭐

0: 경기 수도권 남부 또는 서울로도 번질 수 있으니 네.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김용부 실장의 메시지군요.
1: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는 대통령이 이미 그동안 계속 시그널로 뭐 선거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시그널로 보내왔던 거고 예. 결국은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2년간 선거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뭐 이번 선거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선거였다 뭐 이런 야당의 이제 분석도 있는데 이게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는 큰 관심거리가 됐다.
0: 예. 예.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300조 400조씩 이익을 낼 거다.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GDP가 명목 GDP는 올라가는데 이 돈을 일부만 가져가니 또 아직 소비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그리고 뭐 뭉탱이 돈이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뭐 보너스 7억씩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냥 저도 7억 받으면은 부동산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을 것 같아요. 1, 2억이면은 애매하잖아요. 예. 이게. 근데 한 7억 뭐 10억 들어오면은 그냥 집 사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0: 일단 뭉터기 돈을 예금에 놓으지 않을 것이고 어디로 굴릴 것이냐. 그러면 부동산이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제일 많더라.
1: 그리고 이거군요. 대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예정이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좀 세게 해준대요. 지금.
0: 예. 네.
1: 그런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돈이 환히 낯섬 두려움에서 두려움. 돈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에 편중돼 들어오니까
2: 그러니까 또 이 부작용. 정부 고민도 앞서 국민배당금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예.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이 서민 체감 건강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2: 그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그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반도체 열풍은 AI 열풍 때문인데 AI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아지기 있어서 명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국정운영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하며 연대론을 띄웠습니다. 또 이제 검찰개혁 문제도 있는데요. 신장식 대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0: 예, 당대표 권한대행.
9: 네.
0: 일단 축하드립니다.
9: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0: 예.
9: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선거 이후에 좀 이게 당을 조금 더 원심력이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선거에서 예.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당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났던 민심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예. 향후에 길을 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기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네. 신장식 대행이 정하게 되는군요. 협의를 해서.
9: 아, 뭐 일단 기조를 가지고 가는데 7월 25일 날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0: 예.
9: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평가는 해볼 수 있는 거죠.
0: 예.
9: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거고요. 일단.

0: 알겠습니다. 예. 당대표에 도전하십니까?
1: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번 주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지난 한 2주간은 지난 2주간은 그 우리 당선자들을 당선자 워크숍 하고 그다음에 낙선하신 분들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0: 이번 주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후보 등록이 7월 초에 있을 거라서 예. 저도. 예.
1: 알겠습니다. 대부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하더라고요. 네. 바로 네.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했던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0: 우선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느냐 이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사실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서 국민들이나 이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뭔가 이렇게 6월 모의고사 수능 앞두고 보통 6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수능 보잖아요. 예. 근데 6모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은 올랐는데 국영수는 망친 느낌이에요. 국영수 망치면 수능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찜찜한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성적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연대 실패 연대의 부재가 이런 찜찜한 흔쾌하지 않은 성적 국영수를 망친 상황을 내온 게 아닌가.
1: 국영수면 평택 을 선거가 국영수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0: 서울이 있고요. 경남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초자치단체 숫자도 예. 30개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119개 대 90몇 개인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1: 나요. 이른바 진보진영 전체의 성적표로.
0: 전체의 성적표로 말씀드리는
1: 조국 혁신당만 얘기하는 게
0: 예.
1: 아니고.
0: 예. 조국 혁신당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진보진영 전체 성적표를 봤을 때 실제 11모 28년 총선이 될 거고 실제 수능 2030년 대선이 될 텐데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5기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까
1: 예.
0: 이어달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생긴 겁니다. 지금.
1: 예.
0: 그럼 그 걱정에 대해서 정치 세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연대 실패가 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해왔던 오랜 지지자들이 마음이 좀 마음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 예.
0: 그 마음의 온도를 다시 올리고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2028년 2030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고요.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런 걸 안 해봤느냐 하면은 우리 탄핵광장에서 정당에서는 정당들 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등등등 정당들이 함께했던 원탁회의 그리고 광장시민연대가 함께했던 커다란 연대의 틀이 있었단 말이죠.
1: 예.
0: 이것을 복원한다면 우리 좀 차갑게 식은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도 국민들의 마음도 좀 뜨겁게 데울 수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물론 지방선거에 이제 여권 범여권이 패배했다는 거에는 원인으로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뭐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특검 얘기도 있고
0: 네.
1: 부동산 문제도 있다라고 하고요.
0: 네.
1: 또 몇몇 후보 이런 것도 있던데 말씀하신 대로 평택을에서 불거진 진보진영 내 간의 갈등 이것 때문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0: 네. 뭐 당연히 그러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또 부동산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도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투표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진보진영의 소위 오래된 유권자들이 흔쾌하게 마음을 다서 신이 나서 또는 분노해서 투표장으로 갔느냐.
1: 예.
0: 실제 마지막에 그 당락을 좌우하는 2% 3% 싸움의 투표에서 마지막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자, 우리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 가자 전화하고
1: 예.
0: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7년 대선 때를 보면은요. 호남 유권자들은 오후 3시 이후에 투표했습니다.
1: 예.
0: 예. 왜냐하면 오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영남에서 역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1: 영남의 유권자 수가 훨씬 많죠.
0: 예,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만큼 최선을 다했나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왜 유권자들이 신이 나서 또는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했지?
1: 예.
0: 저는 그것이 전반적인 연대의 부재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두 개의 선거를 치렀던 것이 아닌가. 당권 선거와 지방선거.
1: 지방선거.
0: 당권 선거를 중심에 두고 선거 전략을 짠 건 아니었을까? 라는
1: 예.
0: 의심도 든다는 거죠.
1: 민주당에서 두 개의 선거를 치렀다. 당내 당권 선거가 있고 지방 선거다.
0: 네.
1: 그러니까 쓸데없는 선거는 이제 당권 선거를 치렀다는 거군요.
0: 그런 점이 사실 모든 선거를 치르면서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결정되는 일들은 왕왕 있습니다.
1: 예.
0: 뭐 그건 당연한 일인데 어디에 더 방점을 찍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1: 그럼 구체적으로.

0: 민주당대 당내 선거를 치렀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연대를 훼손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1: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네. 저는 평가하는 것은
0: 연대 정신을 치는
1: 예 연대 정신에서 아, 물론 저는 그 원팀을 지향하는 것과 그 원팀이 강팀이 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같은 문제의식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질문을 하고 강팀이 되기 위해서 서로 팀 스피릿을 맞춰야 되는 거죠. 원팀 정신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지금 민주당의 당권 선거가 여러 가지 소음과 잡음 속에서 진행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잘 해결해 나가리라 저는 믿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조국혁신당이 소위 그 광장에서 세웠던 우리의 원칙, 선명한 그 개혁의 가치, 즉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야기는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회대개혁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저희들이 단단하게 누군가는 부여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아 그래도 마음 들 곳이 생기고 그래도 개혁과 선명한 개혁과 광장의 원칙을 고수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기대 언덕 단단한 기둥 저희들은 그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현재 조국혁신당이 진보 진영의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진보 진영의 원팀을 이제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 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가장 강하게 네거티브하지 않았느냐. 원팀을 가장 먼저 깨트린 건 조국 대표다.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 글쎄요. 그런 겁니다. 게임장에 UFC 게임장을 갑자기 그 경기장 여기는 그냥 선거 경쟁을 하러 간 줄 알았더니 거기를 갑자기 철책을 둘러서 UFC 게임장으로 만든 것이 연대의 원칙을 깬 거죠. 거기에 김용남 후보를 평택에 투입을 해서 소위 조국 저격수 문재인 저격수 뭐 노무현 저격수 역할을 했던 분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거기를 UFC 게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부분이 저는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것이죠. 물론 그것이 백지장 한 장 차이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UFC 게임장 안에서 게임을 했던 선수들 또 야 신사적이었냐 아니었느냐를 물어야 되겠지만 와 갑자기 이 선거판을 UFC 게임장으로 만든 거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원팀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0: 근데 그러면 사실은 어제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한 10가지 질문을 냈는데 거기에 1번이 민주당의 결격사으로 재결선거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왜 민주당은 공천을 했냐. 물론 그 부분은 민주당이 과거에 언급한 자신들 규칙과는 좀 어긋날 수 있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도록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또 후보를 내는 건 민주당 자유잖아요. 그러면 만약 김용남 후보가 아니고 다른 후보를 냈으면 네거티브 검증이 없었을까요?
1: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UFC 게임장을 만들어 놨으면은 선수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움의 양상이 좀 지독했다. 아니면 좀 덜했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죠. 저는 그렇다면 그 거기를 UFC 싸움장으로 만든 것이 잘한 선택이었냐.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8년 30년을 생각하면 28년 30년을 생각하면 지금은 원팀의 지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원팀이 강팀이 되기 위해서 반성과 질문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 그러면 말씀은 사실 UFC 싸움장이 안 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밖에 없은 것 같아서.
1: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원인을 책임이 있는 선거에는 출마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당원당규를 만들었죠. 그래서 출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시절에 그 당원당규를 바꿔가면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켰고 낙선했고 그리고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당헌당규가 이낙연 대표 시절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0: 불구하고 민주당이 책임을 졌던 책임 때문에 생겼던 전주 이상직 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죠. 저는 당헌 당규에서 뭐 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원팀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을까. 저희들은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쉬운데 안 가겠다. 또 민주당 책임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1: 예.
0: 뭐 이런 얘기의 교집합이 평택이었을 뿐입니다.
1: 사실 예. 민주당 책임 있기 때문에 무공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0: 뭐 저희들은 그럴 수 그런 기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금 잘잘못을 다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연대는 필수고 합당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합당은 안 할 수도 또는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밥 먹듯 숨 쉬듯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합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몇 가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1: 예.
0: 하나는 더 크게 만드는 합당이냐 얼기설기 봉합이냐라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전에 미래통합당은 소위 보수 진영이 막 다 봉합하겠다고 봉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내분이 더 격화됐을 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커지는 합당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정치 전체로 놓고 보자면 다당제 연합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빅텐트론처럼 미국 민주당에는 실제로 DSA라고 하는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이 어떤 때는 민주당 당원으로 들어가서 코커스 그 당내 경선을 치르고 어떨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서로 단일화를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빅텐트 안에서 사회권 선진국이나 선명한 개혁이라고 하는 왼쪽의 가치를 선명한 원칙적 개혁의 가치를 분명히 지키는 게 나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토론과 선택의 결과지 합당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조국 교신당과 합당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연초에 합당론이 나왔을 합당안이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 합당 반대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합당 반대론이 지금 말씀드린 민주 진보 진영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뭐냐면 그것은 소위 당권 투쟁에 조국 혁신당을 불러들여서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 수준은 지금 넘어서서 넘어갔다.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1: 혹시 지금 그러면 민주당과 원래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0: 연대와 통합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1: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0: 지금은 뭐 지방선거 후에는 각자 바쁜 것 같은데요.
1: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사 청와대 개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걱정되는 거는요. 지금 민정수석 자리가 물론 수사기관 등등등을 포괄하고는 있지만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1: 공국수석도
0: 그랬고 처음에 오광수 내정됐다.
1: 처음에 내정됐다 낙마했죠.
0: 오광수 봉욱 한찬식까지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중수청 공소청 설치를 위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한 거다.
1: 어제 강훈식 시장의 배경 설명이었죠.
0: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 이분이 그 수사를 벌였던 일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들을 봤을 때 그 수사의 행정만으로 봐서는 검찰주의자인데. 그리고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의 생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했다면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당신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뭔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된다. 없고

0: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입장을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 공소청 설치가 10월 2일까지 돼야 되는데 현재의 속도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 예.
0: 뭐 민주당 전당대회 후에 법안 처리하겠다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뭐 원구성 이후에 논의해보겠다 이거 전부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일단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에 권력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 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0: 사건도 있었고요.
1: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0: 예. 검찰주의자들의 예.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1: 예.
0: 이미 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윤석열 검찰이 저는 그때 연성 쿠데타를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1: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이제 윤석열 예. 중앙지검장이었고 예.
0: 중앙지검장부터
1: 한찬식 시작해서. 동부지검장이었죠. 예. 윤석열 예. 총장이 됐을 때 한찬식은 예. 선배였기 때문에 물러났고.
0: 물러났죠. 그러니까 예.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중앙지검장 발탁도 굉장히 예. 이례적인 발탁이었고 예. 당시에 소위 친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라고
1: 예.
0: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뭐 대통령 될 수 있냐 없냐 이건 점술가들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그래서 당신은 검찰권을 사용한 연성 쿠데타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이었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1: 그런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건은
0: 네.
1: 이미 1심 2심에서
0: 그렇습니다.
1: 유죄가 났고요.
0: 그런데
1: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0: 그런데 예. 그렇게 뭐 울산 소고기 그
1: 예.
0: 고래고기,
1: 고래고기
0: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시에 친윤 검찰들이 기소를 해서
1: 예.
0: 그리고 유죄가 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재판에 대해서는 다 죄가 있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은요 기소받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1: 예. 예,
0: 기소받은 그다음에 엊그제 이화영 재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건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가? 또는 그 사건에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1: 예.
0: 목적을 가지고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라는 비판은 할 수 없는 것인가?
1: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0: 예.
1: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행정요원이죠. 당시에는 6급 주사였으니까요.
0: 예,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한 거죠.
1: 예, 예, 얘기하면서 예.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다는 얘기 했었어요.
0: 김태우 김용남 한찬식으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가 어떻게
1: 예.
0: 번져갔는가.
1: 주진우 말씀이시죠?
0: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진우.
1: 예. 예.
0: 그렇게 이슈가 이어져 갔죠.
1: 예.
0: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분이었을까. 그분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 이러면 저는 우리 지지자들 민주진보진영의
1: 예.
0: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 차례 식을 겁니다.
1: 사실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던 자리였죠.
0: 예.
1: 가장 중요한 수석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한찬식 수석을 지명한 데는 따로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뭐 그 깊은 뜻을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1: 예.
0: 저는 적어도 다른 뭐 배경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거는 각자의 추정의 영역이에요.
1: 예.
0: 예. 각자의 추정의 영역인데 다만 저는 한찬식 수석이 정말 검찰개혁을 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1: 예.
0: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검찰개혁
0: 그리고 거기에
1: 쪽으로
0: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1: 예, 검찰개혁적으로 좀 여쭤보면
0: 네.
1: 대통령은 몇 차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도 그렇고요. 얼마 전 춘추관 브리핑도 그렇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0: 네.
1: 거듭 표명했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1: 예.
0: 극히
1: 예.
0: 아주
1: 극히
0: 일부
1: 예.
0: 너무 그렇다면
1: 예.
0: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1: 예.
0: 저는 그거는 토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보안수사권이라는 말 자체도 단어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보완하는 게 아니라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굳이 추가 수사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추가 수사권은 검찰의 추가 수사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검찰개혁에 지금은 가장 이슈가 된 거는 보안수사권 유지 여부인데
0: 네.
1: 대통령과 또 제 정당,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과 또 민주당 일부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0: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근데 극히 너무 본인의 우려를 얘기한 거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은 뭐냐?
1: 예.
0: 국회에 일임한다예요.
1: 국회에 일임한다.
0: 국회에 일임한다. 그러면 저는 국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논의를 해야 된다.
0: 예, 국회가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1: 예,
0: 시기에.
1: 10초 남았습니다.
0: 예, 예. 결론을 지어야 될 시기다. 국회가 국회에 일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전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CBS.
3: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You sing to one.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인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박승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쇼 2부에서는 정치 맛집으로 시작합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이례적인 대통령 순방 기자회견 등 계속되는 민주당 내 긴장 상황, 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 또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2: 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고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식당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하는 대한민국 시사의 대표 코너입니다. 정치 맛집.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지금 뭐 아, 김현정 의원님 잠깐 화면에 잡아주시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제 개원 김현정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다른 패널 분들이 반칙이다.
4: 반칙이죠. 아, 있는 사람이 더한 거 지금 같습니다.
2: 지금 현역 한 명인데 네?
4: 원회가 세 명인데 원회 세 명은 명찰도 안 차고 지금
5: 우리는 입식 타격을 하는데 갑자기 네. MMA 룰로 그라운드 기술을 들고 온 거예요.
6: 저도 다음 주에 저도 가져오겠습니다.
2: 그래서 세 분이 네. 각자를 어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4: 저는 LED로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2: 대신 제작비 지원은 안 된다는 거 사비를 해주세요.
6: 아니, 저도 지역 다닐 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아,
7: 차세요.
6: 아니 여기를 갖고 생각을 안 했지.
7: 아니 네. 박성태 기자님이 해도 된다 그랬어.
2: 아 그래요. 저희는 뭐 각자를 알릴 수 있는
4: 알겠습니다.
2: 뭐 좋습니다.
4: 좋아 좋아.
2: 지금 뭐 이상한 방울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정치의 맛집 구성이 좀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 네 분의 셰프들이 직접 가져온 어떤 주제를 저희가 메인 디시라고 칭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약간 자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컷 요리할 수 있는 요리를 대접하기로 네. 했습니다. 주제를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맛깔나게 각자의 소스를 더해서 평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룰 주제는 메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주제는 원수는 아니다로 잡았습니다. 열흘간의 순방을 마치고 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내

0: 정치, 특히 민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0: 예,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일단
2: 제가
0: 국회의원 김현정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이건 좀 뒤에 김현정 의원님한테 묻고 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본래 본인이 참전하셔서 싸웠던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두 번째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갑자기 본인은 제3자인 양 마치 당내에서 뭐 김민석 후보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빼시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0: 예.
2: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 이재명 구도로 잡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은 발을 빼고 이제 대리인인 김민석 총리를 이제 사실 당대표로 세우려고 싶은 모양이신데
0: 예.
2: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 일단 반사로 거울 반사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수 싸우든 하지 맙시다. 죽이려고 하다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죽였던 분들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24년 총선 때 비명행사 당하신 분들 몇몇 기억나시는 좀 굵직한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0: 예.
2: 거의 죽은 듯이 살아요. 목숨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상 정치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나타나셔서 아 죽일 듯 하다가 진짜 죽이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본인에게 저는 본인이 먼저 거울을 좀 반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0: 아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비판을 좀 네. 하셨고 박원석 의원님은요?
3: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 갈등 양상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좀 질서 있게 싸워야 되고 책임 있게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예.
3: 물론 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정한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당의 그런 갈등을 더 격화시킨 거 아니야 지금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듯이 예.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냥 뭐 행정 책임자가 아니고 정치인이잖아요. 또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이런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 수위의 얘기였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거기에는 붙습니다. 원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러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0: 예.
3: 다만 윤석열 정부 때처럼 그렇게 뭐 대통령 실장을 보내서 비대위원장을 그만둬라 뭐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난폭한 개입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비교해 봤더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2025년에 아주 명시적으로
0: 예.
3: 이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놨어요.
2: 그런데
3: 민주당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당직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0: 대통령이
3: 당원으로서 당론에 따를 의무와 당론 형성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당론 형성에 참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도의 얘기가 당무 개입이다라고 볼 근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 정부 때 비교해서 보면 그때 이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0: 예.
3: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조금 대통령이 우려하는 발을 민주당에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또 새로운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0: 예.
3: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격렬한데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알맹이가 없어요.
0: 내용이 없고 아무것도
3: 좀 돌아봐야죠.
0: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원수처럼 진짜 죽일 듯이 싸워서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민주당 상황이 진짜 그럽니까 지금? 김현정 의원님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4: 사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건 맞죠.
0: 예.
4: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순방성과를 직접 브리핑한 게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90분 동안 하셨는데 순방성과를 직접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걸 즐기시는 스타일이고 하시기도 하지만
0: 예.
4: 이 당내의 이런 갈등 요인들을 지금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 또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그 이제 출마를 출마가 예견된 분들 지지자들 간에 막 멸칭까지 써가면서 서로 이제 과격하게

0: 서로 공격하는 수위가 선을 넘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우원식 전 의장님께서도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우리 그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이제 멸칭이나 이런 용어 절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과도한 공격을 자제하자라는 것들을 계속 SNS 등에도 올리면서 그 자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0: 근데 결국은 우리 그 정부 여당,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될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또 그 전당대회의 통합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뭐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그 차이들이 있어도 상대보다는 더 크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경쟁을 하되 전쟁하듯이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1: 유념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 약간 있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긴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원수 발언을 좀 떠나서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때도 아마 3시간 정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열흘 지난 19일 날 이번 수방 기자회견 통해서 2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구나. 마음에 두고 지금 말 못할 이런 말 못할 거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선방 성과를 직접 이례적으로 홍보하는 건 되게 좋다고 보는데 그게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성과가 어떤 현안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전 순방 기자회견을 좀 했다고 봐요. 이 순방을 나가실 때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항상 이슈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이슈를 뺏기지 않으려는 뭔가 안간 힘으로 좀 더 두 번째로 해석이 됐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 발언이라 이런 뭐 아 근데 대통령께서 촉발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순방 기자회견, 그러니까 타이틀은 순방 기자회견이지만. 일단 당정의 그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방 기자회견에 대한 성과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당정 갈등에 대한 관계가 되게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당정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순방 기자회견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대응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뭔가 보안수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당에 대해서 뭔가 그릇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순방에 대한 성과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대통령은 이 얘기도 했습니다. 당 지지율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진 것 결과 하나 지지율 떨어진 거나 당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3: 저는
1: 라고
3: 이 대통령이
1: 했어요.
3: 지금 사실은 지금 그 며칠 몇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당에 대해 쏟아내고 있잖아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공항 의전 때, 그다음에 그 순방 가서도 X에 막 올려서 당내 이야기를 세게 했고 그 막스 베버 이야기까지 인용하면서 또 돌아오셔서 사실은 순방 브리핑을 당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막 쏟아낸 거예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거울 반사는 뭐 그분 스스로 성찰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고 아 지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조금 조급한데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것 같냐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정말 좀 알아듣고 정리합시다. 나는 저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1: 뭘 정리?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의지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계속 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자주 너무 강한 이야기를 너무 과하게 지금 이야기 쏟아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뉴 이재명계나 우리 박원석 의원님 같은 중심대에 계신 분들은 뭐 옳은 말일 수도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당내에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과도한 개입과 과도한 메시지가 이건 내가 대통령인데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알아들으세요. 이래도 안 하실 거예요? 이래도 나올 거예요? 이래도 8월 전당대회도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알아서들 해라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지를 밝히고 출마선을 해버리면 이것보다 저는 더 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거의 제가 볼 때 치킨게임이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고 임기 1년 차 초반부에 임기 집권 초반부 대통령인데 내 말 이렇게 안 들어서 되겠어요? 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BJR 배째라 배째라. 내가 볼 때 그런 거지. 왜냐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
1: 그 대통령 메시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제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실정화 브리핑에서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

0: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뭐 끝에 이런 포용과 개방 이런데 좀 더 정당이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가 워딩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면 여당이 이래야 된다.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죠.
1: 아니, 뭐 여당뿐만 아니라 일반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나 민주당 내부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에요. 그게 윤석열 정부 때나 과거의 당무개입 논란이 있을 때처럼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0: 예.
1: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치의 원칙이나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런 정도의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가 우려하듯이 혹은 기대하듯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대통령이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마는 뭐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대통령이 이미 어쨌든 여당이 여당답게 여당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출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면 아니 그때는 이제 경쟁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될 문제지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마치 누구를 만들듯이
0: 예.
1: 그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를 거의 만들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경쟁자들 다 제압하고 겁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은 대통령들이 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개입했던 적이 없어요. 때문에 이번에도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저런 그 여당 다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나 혹은 의원들이나 이제 주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겠죠.
0: 예.
1: 그게 이제 전당대회에 미치는 파급 같은 게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과거처럼 그런 거친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0: 안 할 거다.
2: 저도 뭐 그 박원석 의원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당계 이제 정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0: 예.
2: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청 관계가 뭐 상명하복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할 말은 하되 그런 것 그런 과정들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정 간의 그 협력 그것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에 방점을 계속 찍고 계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청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을 그 잘 대기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 본령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 여당의 운영 방식도 너무 지지층에만 기대서 그렇게 지지층에 대한 소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쪽으로 그 여당이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통해서도 그런 그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뭐 에둘러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0: 예.
2: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당규에는 우리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당무 관련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당무개입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26일 전주인이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0: 예.
2: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힐지가 이제 결정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남았거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출마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 당, 그 오히려 전당대회에 관련된 그런 발언들은 오히려 더 자제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낸 메시지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집단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3: 서울 고등법원 2018로 1462 판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당무개입인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는 판결문의 어떤 취지를 제가 기억해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사람을 공천해라고 명시적인 어떤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맥락과 뉘앙스, 암묵적인 의사표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무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 가기 전에 취임 1주년에서도 여당론이라는 그런 논이라는 걸 꺼냈고 순방 중에서도 엑스 트위터를 통해서 여당 대표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순방이 끝나고 순방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당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급자로 하여금 여당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0: 제시하는 방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그만하시라. 물론 뭐 민주당의 어떤 당원 당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당무개입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아니 근데 박근혜 정권 때 그 유죄 판결은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것 때문에 유죄가 난 거예요. 그냥 뭐 대통령이 그런 식의 인식이나 언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유죄가 난 게 아니고 때문에 그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근데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 측근발로 정청래 대표 측발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출마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눌러서
2: 당무개입으로
1: 비춰질 수 있다. 근데 그 얘기에
3: 대해 때문에 마치 안 나온 것처럼
1: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왜 정청래 대표 측에 부인이나 해명이 없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난 그 전에 있었던 뭐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뭐 영원하다 이것보다 더 심한 발언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지금 당무개입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오면 이거 쟁점화 시킬 거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태세로 비춰지잖아요.
4: 그럼요. 저는 이번 주에 지금 김현정 의원 말씀한 대로 정청래 대표 결심할 거예요. 불출마를 할지 출마를 선언할지 저는 그 이후 상황은 그 대통령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의 그 불꽃 같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앞에서는 90도 폴더 인사하고 뭐 단결 대통령이 월드클래스다 하긴 하지만 정청래 대표의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야기를 보면 난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3: 예.
4: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마 선언하면 지금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대통령도 출마 선언 이후에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논란이 더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이분의 성정상 할 거라고 보는데 하면 할수록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그때는 전면전이 되는 거죠. 전면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 이번 주에 정청래 대표 한 이후에는 저는 초반 기세를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런 현직 대통령의 일종의 겁박에도 불구하고
3: 예.
4: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긴다는 승산이 서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8월 전당대 이후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또 됐다. 그 이후에 이 정부의 나머지 4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게 제일 지금 불안한 거예요.
1: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는
3: 지금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4: 그건 당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1: 아니, 우리 김민식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될 거다.
2: 그러니까.
1: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4: 돼야 된다는 아니고요.
3: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 끝에 국민들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김민식 교수님의 뜻은 뭐지라는 문제가
2: 들어서. 반어법이죠. 반어법. 지금 내피설과 희망사항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만 경험해봐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제 등치시키는데 저도 예.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예 아니 좀 전에 그 한 그 뭐 당무 개입이니까 출마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이거 근거도 실체도 없어요. 그냥 전원 보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적도 없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쓴 기사가 그거에 예.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전혀 뭐 그런
4: 말을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2: 아니 그런 아예 이런 거 자체에서 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불필요하다라고 다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는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4: 실제로 기사가 나오면
0: 아니 근데
4: 부인을 하던가
3: 잠시 지금 속보 여론 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걸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데드크루스요?
3: 예, 데드크루스요. 보셨군요.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하는 건데요. 리얼미터 조사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46.7, 부정 평가는 49.7입니다. 긍정은 이 전에 비해서 4.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5.5%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건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일단 숫자상으로는 데드크로스가 됐고요.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제가 사실은 ALS 조사는 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률이 낮아서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부분의 조사가 박빙으로 좀 나오기는 쉬운데 어쨌든 리얼미터의 추세가 지금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격차가 꽤 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표가 훨씬 높았죠. 리얼미터 같은 조사에서. 근데 이번에 숫자상으로는 데드크로스가 낮다는 점 이 추세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제 국내 정치나 여당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의견을 피력한 게 저런 상황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0: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데드크로스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면접조사나 여기선 이제 좀 다른 예.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같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게 이제 선거 후과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민주당 내 이전 투구 양상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저 투표소 사태
1: 예.
0: 그게 좀 장기화되고 있고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고 이제 국정조사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젊은층 민심 위반의
1: 예.
0: 원인이 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겠죠.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어떤 경쟁을 해야 이 상황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도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소모적이거나
1: 예.
0: 내지는 그냥 그 권력 투쟁하는 그런 갈등이 아닌 다른 류의 갈등으로 보일지 좀 책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게 권력을 가지고서 싸우게 되면은 물불 안 가리는 속성이 있잖아요.
1: 예.
0: 과거에 뭐 정치에서 다 그랬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광고를 보고 다시 와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어이구 오네요가 됐습니다.
3: 아, 무슨 말을 못하겠네.
1: 저도 막 같이 얘기하려다가 이게 갑자기 불쾌지면 어떡하지?
0: 이런 걱정. 김근식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살펴가지고
1: 예.
0: 명예훼손으로나 소송을 걸었어요.
1: 이게 지금 뭐 광고 시간에 나왔던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 제가 그대로 고자질을 해드리면 그 박원석 의원님이 아이씨 저기 정 대표가 정확한 표현이 아까 뭐라고 그러죠?
3: 부러져.
1: 부러지겠지라고 했는데 김무식 교수님이 거기 안 부러진다니까.
3: 사람 잘못 끌었어.
1: 나경원이나 안철수하고는 달라,
3: 달라
1: 사람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석 의원한테 박 의원은 뉴 이재명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0: 이게 사회자가 공인했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걸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 잠시만요. 제가 아닌 거죠. 허위사실은.
0: 그리고 김무식 교수님.
4: 김무식 교수님. 유포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공신력 있는 사회자가 공인을 해줬기 그냥 때문에.
1: 그 뭐죠? 도장 찍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준 겁니다.
0: 내용 증명 받은 거예요.
1: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
5: 김무식 교수님이 신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 지금.
0: 아니 예전에 국민의힘 싸울 때 자기들도 신났잖아요.
5: 그럼 아, 저는 걱정해서 얘기했었는데.
3: 아 그래요?
4: 에이, 왜 그러세요? 하늘 하시는 것도 아니고.
1: 앞서 리얼미터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분들이 나누는 얘기는 지금 민주당 내 지층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 약간 이른바 친청 쪽으로 불리는 지지층에서 혹시 긍정평가를 줄인 건 아니냐.
4: 그렇지.
1: 이런 분석을
4: 역선택이라는 거잖아요.
1: 예. 네.
4: 댓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뭔가 네. 결집력이 이완되는 거죠.
4: 그렇죠.
0: 여권
4: 그렇죠.
0: 지지층이 저는 그렇죠. 그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완 현상이 있어요.
5: 전화 면접 조사는 여전히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떨어져도 많이 앞서고 있잖아요.
1: 예.
5: 그게 ALS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저희는 아니죠. 민주당의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어요.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인사말을 둘이 했는데 약간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이번 유럽 순방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7: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우리 신발끈을 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기이고 그러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0: 이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당선자 워크숍에서 두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또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표현했고요. 김민석 총리는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라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은 견제하는 듯한 거였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혹시 한마디 하시면.
2: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보면.
1: 아 그래요?
2: 네. 2020년 지방선거에서 그때도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습니다. 12개의 지자체였네요. 광역단체장을 다 이겼어요.
1: 예.
2: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대표님 경기도 진 것 같으니까 다 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1: 예.
2: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길 곳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건 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로 보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2개면 좀 대승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이런저런 책임을 덧씌우고 게다가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1: 예.
2: 유권자들의 어떤 지방선거의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 공소 취소도 있을 것이고 스타벅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당론 그런론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뭔가 여론 조성하는 것 게다가 당선자 워크숍에서 그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완벽한 승리라고 표현하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비겁하고 네, 지난 정권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정부와 총리도 책임이 있다.
2: 전 그래서 선관위 사태도 분명히 정부에서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해외 순방 부터 순방 나가서 나오는 메시지, 순방 돌아와서 또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그게 저 여론조사에 단독 반영됐다고 생각을
1: 반영됐다고
2: 합니다.
1: 네. 김현정 의원님 이때.
3: 네, 그 댓글 보니까 이긴 미쳤나 어따 비교해. 일단은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4: 왜 댓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요?
3: 유리한 건 이렇게 좀 인용하는 게 좀
5: 직접 하시긴 부담스럽고 댓글에
6: 정치인이야 너무.
3: 아니 그 너무 그 곡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 김민석 총리가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한 게 정청래 대표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출마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약간 견제심리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당에 돌아와서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전국 광역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인 워크숍이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약간 영향력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좀 더 힘을 쓰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저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어떨 때는 막 그 좀 세게 1인 1표제 강조하고 뭐
1: 예.
3: 보안수사고 완전표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월드클래스 착 그렇게 하시니까 해석할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이게 뭐 예 뭐
1: 그 얘기가 그러니까
3: 나와요. 뭐냐
1: 월드클래스라고 하는데 왜 그럼 월드클래스 입장을 안 따르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 이게 지금 진짜 정말 해석 그 투쟁인 것 같아요. 서로 각자 간에 해석 투쟁인데 또 한쪽에서 그 한쪽 편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 또 어쨌든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뭐
6: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극진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1: 예.
6: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찬을 하는데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그걸 두고 저거 교원 형세가 아니냐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1: 예.
6: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정치의 기술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청래 대표 스타일까지 결합돼서 그런 어떤 뭐 대통령을 상찬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그거를 아무리 정청래 대표가 좀 마땅치 않더라도
1: 예.
6: 그 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선이마저 같은 당내에서 교원 영색이다 정치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이어 지금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명 의원들이나
1: 예.
6: 스피커들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영원히 풀기 어려운 당청관계의 난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1: 예.
6: 선거가 잘 되든 혹은 잘못되든. 근데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질 방법이 없어요. 뭐 대통령이 탈당합니까? 옛날엔 탈당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렇죠. 김대중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청 관계가 나빠지면 대통령이 탈당하고 민주당에서 그

0: 때문에
1: 예.
0: 당대표를 향해서 그 책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책임을 얘기한다 한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거예요. 뭐 탈당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1: 방법이 없다.
0: 이게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니까요. 아,
1: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이제 다른 주제도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한 얘기가 그 아까 싱크 나갈 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나갈 때 김근식 교수님이 너무 재밌어 싸우는 게 그래가지고
2: 그랬어요?
1: 네, 그랬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2: 아, 그래요?
1: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본방이 15분 정도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예. 이제 넘어가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얘기도 너무 오래 해서
2: 우리 얘기도 재밌죠.
1: 아, 김우식 교수님 국민의힘 얘기도 신나하세요.
2: 예, 예, 예. 예.
1: 국민의힘 얘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닷새째 2번 중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2번이 약간 신박한 사퇴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내년 2월까지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우식 교수님. 예.
2: 그러니까 이번이라는 생각을 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올림픽 공원 가서 뭐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선거 기간에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그게 굉장히 뭐 이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건강이 이상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1: 예.
2: 근데 어쨌든 뭐 아프시다고 하셔서 그 의사의 권유로 입원했다고 하니 일단 쾌유를 일단 그 기원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저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루 정도 닌 거 맞고 나오시려나 저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뭐 그 정도 일정 소화하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서 휴식을 취하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며칠째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4일째 지금 되는 것 같은데
1: 예.
2: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번 정치라는 생각 의구심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좀 죄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국정조사에 청문회 소환되는 재벌 회장이라든지 검찰에 소환되는 무슨 뭐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항상 병원에 입원했다 뭐
1: 휠체어
2: 뭐 이렇게 담요 쓰고 이렇게 예. 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일씩 그 병원에 계시는 이유가 혹시라도 사퇴론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1: 예.
2: 이것을 조금 진정시키고 좀 물을 타게 하면 좀 김을 빼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좀 나오는 기사론 입원한 퇴원한 다음에 당직 개편하겠다고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링거 받고 좀 힘을 좀 충전하신 다음에 새롭게 좀 2기 당대표 2기를 좀 새롭게 출발해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원내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인 것 같습니다.
1: 사실 네. 병원에 가고 뭐 응급하게 사실 응급실로 처음에 뭐 갔다 그랬나요? 그러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고
2: 맞아. 네.
1: 조심스럽지만 일단 김근식 교수님이 보기에는 나이팅게일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 어떻게 표현하시네요. 네.
0: 아니 일단 뭐 아프시니까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고요. 뭐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단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단식하는 것 자체는 존중을 좀 해주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서 뭐 이렇게 일부 당직 개편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예.
0: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치적 의지죠. 그 표명을 지금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 이제 뭐 정책위장하고 대변인단 일부 당직 개편한다 그러는데 정책위장 원래 원내대표가
1: 예.
0: 그 저기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를 장대표가 최종 추인하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뭐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려 일부 쇄신하겠다는 것은 뭐 내가 대표로 계속 하겠다라는 거를 의지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저기 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식물 대표라는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소장파라든지 친한계뿐만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뭐 지금 비대위라든지 뭐 이런 시점을 좀 조율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장동혁 대표로는 끝까지 못 간다는 인식은 지금 강범하게 퍼져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뭐 그래서 가을에 바꿀 것이냐 뭐 연말에 바꿀 것이냐 내년 2월 전에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방송에서
1: 예.
0: 내년 2월 전에는 좀 이렇게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본인은 끝까지 갈 버티기로 할 그럴 공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퇴원하고 이제 나오시면 그런 또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그 갈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 듭니다. 예. 사실 내년 2월 얘기가 나온 거는 내년 2월이 넘어가면
0: 6개월, 예.
1: 6개월이 이제 잔여 임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때 전당들에서 서로 뽑으면 이분이 그냥 2년을 새로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2월 전이면은 잔여 임기만 네, 그렇죠. 하게 돼 있고.

0: 그래서 장동현 대표가 내년 2월 넘어서 사퇴하면 다시 전당대회 출마해서 28년 총선 공천권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해진 임기까지 계속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 주변의 몇몇 측근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었던 영남 그 주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내년 8월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아직 조정이 안 된 게 아닌가. 이걸 그 비대위를 거쳐서 이를테면 잔여 임기만 하는 그런 그 과도적 완충 그 당대표 체제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끌고 가서 아까 이제 내년 2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쯤에 정리하고 짧은 비대위를 거쳐서 이제 임기 2년을 행사하는 공천권을 갖는 그런 당 지도 체제를 새로 만들지 이런 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복잡한 게 아닌가. 지난주에 경기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가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마지막에 틀어가지고 그게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거였어요. 이유가. 근데 그런 것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분이잖아요. 좀 복잡한 것 같다가 내부가.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좀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지금 당내의 그런 압박에 이 자기 거취를 좀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가지고. 근데 후자가 되면 정치적으로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처럼 일종의 이제 무슨 당내에서 탄압받고 제명당하는 그런 서사가 장동혁 대표한테 생길 리도 만무하잖아요. 저분이 아무런 내용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본인이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때 내가 좀 수습하고 정리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스무스한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그러면 결국 이제 또 쫓아내느냐 뭐 밀어내느냐 안 밀려나겠다 이거 가지고 이전 투구 양상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0: 이긴 총장님은
2: 단식 후유증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될 때 표 차가 김도 후보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55대 48이었습니다. 지난번 송원성 원내대표가 됐을 땐 60표였는데 언더친윤이라는 분들도 화끈하게 밀어졌고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내가 스스로 뭔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거 쫓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심리적 압박이 이렇게 스트레스 이거 좀 건강으로 좀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침대 축구 말고 침대 정치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뭔가 좀 무리하게 당직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그 경기도권의 의원들이 기자회견 하려다가 안철수 의원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혜 의원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그 와중에 또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8월 달까지 아, 성과를 좀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자. 그래도 당내에서 지금까지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조금 보호하고 두둔하고 그래도 지켜주려고 했었던 합리적인 안철수 의원까지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내고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동혁 대표라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각자의 주장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가 사실 좀 의심될 때가 많아요. 예, 본인들의 이해득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타이밍이나 또 지금 현재 사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 그 소장파라든 소장파 같은 경우는 좀 순수한 마음이 가장 이제 있으신 것 같은데 오세훈 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쪽 저기도 합리적 보수 관련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친한계도 마찬가지인데 친한계도 어쨌든 비당권파로서 당권파와의 권력투쟁 중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쪽에 주장하는 것들이 당권파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의 진퇴와 관련해서도 그런 그 당권파 비당권파 그리고 소장파 등등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산에 의해서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이런 주장들을 막 여기저기 백과장명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4: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당내 갈등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큰 충돌이나 큰 전면 대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관망하자.
0: 관망.
4: 그러니까 관망하니까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름 지나고 가을 때까지도 제가 볼 때 큰 무슨 파열음이나 아니면 큰 돌파구나

0: 큰 저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그렇고 또는 그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소장파 측에서도
1: 예.
0: 사퇴를 요구했다는 정당성만 일단 던져놓은 것이고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관망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연말까지도 큰 정치적 행사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들 뭐 지지율이 지금 6.3 지방선거에 우리가 좀 잘 싸웠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또 떨어진들 지방선거 이전에는 뭐 10%대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놀라지도 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도 저는 큰 그 충돌이나 물리적인 무슨 대결 없이 그냥 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지금 그다음 주판을 던져보고 있는 거고 세보고 있는 거고 친한계 쪽에서도 이걸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이제 개혁파 측에서는 일단 사퇴하라고 던져놨기 때문에 그다음은 공은 장동영 대표에 넘어있다고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뭐 폭염이고 그러니까 좀 지나가고 가을쯤 돼서 이 당내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는지 왜냐하면 이게 4명 중에 다섯 명 중에 4명 물러나면 간단히 무너지는 건데 2명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2명만 생각이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는 친윤 주류에서 2명 무너지자고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다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생각은 기다리자. 일단 관망하자. 서두를 건 없다.
1: 사실 뭐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장동혁 지도부가 물리적으로 이제 뭐 다시 물러나게 될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약간 기형적이에요. 당대표는 그냥 내가 대표입니다 하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는데 원내나 국민의힘 대다수는 예예 네네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따로 논다는 거네요.
2: 근데 기다리다가 실기할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지나면 이제 휴가철이고 그 휴가철 지나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1: 예.
2: 근데 정기국회 앞두고서 또 자중질환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런 명분이 등장할 거예요.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날 끝나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또 물러나라.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내년까지.
1: 예.
2: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랬다고 사퇴론이 공론화 됐을 때 결정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명분을 제시할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앞에서 뭐 이 당이 내분에 휩싸이면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 아니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여러 가지 자잘한 계산들이 오히려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예. 그런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리더십은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저걸로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내리는 게 국민의힘의 이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막 그 자잘한 계산들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실기한다니까요.
0: 근데 그 네. 지금 싸워서 막 거칠게 붙어버리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사퇴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격한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저기 싸우고 있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싸우는 건 너무 명분이 좀 약합니다. 이미 뭐 대세가 결정났는데 그걸 가지고 싸워서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좀비 지도부로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3: 좀비한테 물린다니까.
0: 안 물려.
4: 전염이
3: 너무 자극을 심하게 하시니까.
1: 네, 우는데 아프진 않아요. 뭐 이거군요.
3: 네. 네, 우리 민주당의 갈등은 오래 안 갈 거니까. 그거 좀
0: 보시죠. 뭐.
3: 저는 저기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얘기가 갑자기 여기 떠오르네. 예. 그나마 뚝심 있게 장 대표가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장동욱 대표는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환자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언더 친윤, 친윤들이 너 이제 그만둬 이러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될 그런 이제 운명인데
1: 예.
3: 그럼 그렇게 판단하는 그 친윤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파도 마찬가지고 예. 친한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동혁이나 그나마 뭐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지만 전국 재선거 주장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으로 당을 그나마 지금 있게 견디게 만드는 건 장동혁 아니냐. 니네는 뭐냐. 장동혁 없으면 니네는 국민의힘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앞서 이제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살짝 홍준표 전 대표가 전 시장이죠.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것. 그나마 뚝심 있게 장동혁이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유지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많은 분들과 다르게 장동혁 대표를 보고 있어요.
2: 그게 그런 걸까요? 네. 약간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식이 아닐까요?
0: 그럼요.
2: 한동훈이 싫고 기존에 이제 TK도 싫고 뭐 오세훈도 싫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장동혁 대표 편을 들어주는 거지 홍준표 시장이 장동혁

0: 대표를 특별히 마음에 들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거의 가치도 없는
2: 얘기. 당장 2월 달에 분당지 팔겠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장동욱 대표가 비판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장동욱 대표한테 그랬어요. 너나 집 팔아라. 어? 대통령 집 팔겠다 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느냐.
3: 알겠습니다.
2: 누가 싫어가지고 예. 다른 사람이 짜는 사람인데.
3: 일단 본방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네 분과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CBS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0: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당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지난주보다는 덜하겠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은 현재 23도 안팎인데요. 낮 기온 서울과 파주 28도, 대전 27도, 전주와 광주, 부산 25도로 오늘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까지 호남과 경남권에 10에서 40mm, 제주도에도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과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갑작스런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외출 시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모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 내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낮에는 덥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5: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